와이 이케르 미크레하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먼저 미크레아, 미크레아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녀의 우연한 일, 그녀의 우연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와이 이케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연히 일어나다,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 이케르 미크레아라는 말은 우연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 있었던 것이죠.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본다라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녀에게 우연한 일이 아주 우연히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룻은 그저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갔을 뿐이에요. 룻이 내가 가는 그 밭이 어떤 밭이 될지는 몰랐어요. 어떤 밭이 될지는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허구 많은 밭들, 그 많은 밭들 가운데 하필이면 룻이 갔던 곳이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 친족의 밭, 이 가문의 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은 이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밭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지도 전혀 몰랐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우연히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를 거듭해서 강조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룻이 만약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예, 룻아, 내가 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만들 거고 너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내가 만들 거야 라고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나타나가지고 꿈에라도 나타나갖고 얘야 오늘 너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룻이 하고 있었던 이런 신실한 섬김, 룻이 하고 있었던 이런 신실한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덮어주셔서 그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외갓집에 어렸을 때 놀러 갔다가 할머니가 그냥 부엌에서 하셨던 일을 제가 들었어요. 그냥 혼자서 중얼거리셨던 말씀인데 이거였습니다. 내일은 어찌 살랑가 싶어도 오늘 아침에 눈을 떴으면 일단 부엌에 가서 솥에 밥부터 앉아놓는 겨. 충청도 사투리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지역의 사투리로 만약에 바꾼다라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할 일을 오늘 해야지.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지. 질병 때문에 걱정이 있고 사업의 길이 안 막히고 사업의 길이 막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 인생 앞에 문제가 있어서 길을 찾지 못해서 내가 뭐를 해야 할까 서성이고 있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 할 일은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생활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습니다. 눈앞에 깜깜한 일 하나 찾아오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아니에요. 암담해요. 손앞에 뭘 해야 할지 손에 하나도 안 잡힙니다.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힌다 해가지고 땅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룻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몰라요. 하나님이 뭘 할지도 모르겠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0: 신실하게 하자 라고 하는 이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그의 발걸음을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까요? 용기 내서 한 걸음 더 걸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들의 한 걸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아스.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았다. 아, 이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보아스가 뭐 했다고요? 알아냈다, 알아봤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의 근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 다른 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비결,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낸 세 단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관심의 단계, 관심의 단계. 자, 룻이,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질문하는데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보아스가 뵈는 자들을 거느리 사환에게 이르되
0: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아멘. 보아스가 자기 밭에 나와 본 거예요. 나와 보니까 평소에 보이지 않던 한 여인이 이삭 죽고 있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있죠. 뭐 그냥 누군가 또 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여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입니까? 저 사람 나 못 보던 사람인데 누구입니까? 저 사람은 우리 밭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주변에 있는 사원들에게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복되게 만들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름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가운데에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알아보는 눈,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 공동체 가운데에도 잊혀진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병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에서 사라져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름 없이 와가지고 저 구석진 곳, 가장 어두운 곳에 지금도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름이 잊혀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이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축복의 이름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운데 잊혀진 사람을 찾아내는 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 연약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아스에게는 어떤 단계에 도달합니까? 알아봄.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단계가 나아가게 됩니다. 자, 11절 우리 읽어볼까요?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맨 처음에 이 보아스는 룻 이라고 하는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먼저 봤습니다. 이름을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알아내는 단계에서 이제는 그녀의 삶의

0: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여인은 이방 모압에서 살고 있다가 남편도 죽고 시부도 죽고 그래서 시어머니 모시고 우리 땅에 온 이방 여인입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모시고 있고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낯선 땅에 와 있는 그런 여인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늘도 밭에 나와서 어제도 밭에 나왔던 그 여인 오늘도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삶의 스토리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처한 삶의 이야기들을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의 눈에는 룻의 현재 모습,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삶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공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단계. 15절로 16절 읽어볼까요?
1: 보아스가
0: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자상해요. 너무너무 자상해요. 그 이방 여인이 있으니까 사원들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 이방 여인한테 너무 모질게 대하지 마세요. 저 여인을 위해서 좀 배려해 주세요. 저 혼내지 말고 꾸짖지 말고 많이 주워 간다라고 무한 주지 말고 웬만하면 곡식 가지고 올 때 좀 떨어가지고 곡식들이 땅에 떨어져서 저 여인이 조금이라도 주워 갈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길을 보아스가 열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는 그 눈은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만들고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한 사람들은 그를 위해 배려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돌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손을 통해 룻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낯선 이방인, 그 베들레헴 땅이 익숙하지 않은 그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빼닮은 이 보아스를 통해 돌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원어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 10절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레하 키레니 웨아 노키아 노크리아. 저는 사실 히브리어를 못해요. 여기 우리 이문재 선교사님 와 계시는데 제가 잘 읽었나요? 네, 제가 이 AI를 통해서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물어봐갖고 이제 배운 겁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깊더라고요. 레하 키레니 웨아노키 노크리아. 우리말로 이거를 번역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레하 키레니, 어떻게 나를 알아주셨네요. 웨아노키, 그런데 저는 노크리아, 이방 여자일 뿐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낯선 나를 당신이 알아보셨습니까? 낯선 나를 당신은 어떻게 나를 알아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노크리아, 나는 이방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선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좋게 여겨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압에서 온 여인이죠.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지금은 밭에서 이삭 죽고 있는 그저 그런 여성일 뿐입니다. 그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누구 하나 따뜻한 눈길 안 줘도 괜찮은 그런 여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을 레아 키린이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알아보는 따뜻한 시선, 나를 알아채는 그 따뜻한 시선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0: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레아 키린이 노클이야. 레아 키린이 노클이야. 세상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낯선 자라 칭했던 그 이방 여인이 자신을 알아주는 그 따뜻한 눈을 만나게 되자 그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며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노클이야. 서로가 서로를 이방인, 서로가 서로를 낯선 자, 타자로 인해 나를 치욕으로 여기는 그러한, 그래서 낯선 사람들을 밀어내고 밀쳐내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레아 키린이 알아봐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따뜻한 시선이 있을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클이야, 서로가 서로를 낯선 자, 이방인이라 치부하며 서로를 멀리하고 경계를 세울 때 우리 서림교회가 가슴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레아 키린이, 레아 키린이 알아주고 환대해주고 끌어안아줄 때 이 세상은 서림교회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까요? 레아 키린이 노클이야. 제가 당신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때, 서로 안에 있는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해 줄 때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발견했어요. 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곡식을 구하러 나갔던 그 낯선 이방여인 룻, 그리고 그 낯선 이방 여인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그녀를 돌보아 주었던 보아스, 이 두 사람으로 인해 이 룻의 빈손은 가득 채워져서 곡식이 가득 채워져갖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곡식이 가득 채워져서 돌아오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곡식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얻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제 1장과 2장 나타나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나오미의 고백과 오늘 고백하고 있는 나오미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0: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지난주에 나오미예요. 그렇죠잉? 다 기억하시죠잉?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뿔이 나 있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나오미가 2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눈에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아멘. 놀랍습니다. 나오미 한 사람의 고백인데요, 똑같이 20절이에요. 1장 20절, 2장 20절. 1장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다, 하나님이 나를 빈손되게 만들었다, 그러니 나는 망했다, 그러니 나를 말하라 불러라 라고 한참 뿔이 나 있는 이 나오미가 2장에 가게 되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다, 그치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0절과 2장 20절 똑같은 하나님인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1장과 2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남편이 살아난 것 아닙니다. 죽은 시아버지가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슨 로또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남편 죽었고 남편 없고 시부모님 내가 모셔야 되고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 주워 와야 되고 지금도 우리 집은 가난해요. 그런데 나오미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 보아스의 손 가운데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잊지 않으셔서 저 보아스의 손을 통해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안목이 바뀌는 것이죠. 신앙의 힘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 내 옆에 있는 타자, 내 옆에 있는 낯선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안 다닌 걸 수도 있어요. 안 다닌 걸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다라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는 직분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안목이 바뀌어요.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던 삶이 교회에 들어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축복받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절망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 희망이 있을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새롭게 고백하는 겁니다. 삶이 끝났다라고 고백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데 나도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1장의 나오미 그러한 자리에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2장의 나오미의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림교회가 1장의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2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한 룻의 섬김, 그리고 그 섬김의 가치를 기어이 알아챈 보아스의 안목이 만날 때 1장의 나오미가 2장의 나오미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제가 이제 포항 중앙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재소자들을 섬기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이제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두 개가 있었대요.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감옥에 안 갔다 오셔가지고 모르시겠네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지. 두 가지 대답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엄마, 두 번째는 어머니였대요. 가장 부르고 싶은 말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다시 또 물어봤대요. 왜 엄마나 어머니 달라요, 같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어머니라고 부르고 왜 어떤 사람은 엄마라고 부를까 해가지고 재소자 분들에게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한 재소자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재소자인 내가 엄마보다 작고 어렸을 때에는 엄마라고 불렀고 내가 커져가지고 엄마보다 등치가 더 컸을 때에는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렸을 때 꼬맹이였을 때는 엄마라고 부르는데 다 성인이 되어서는 여러분들 엄마라고 부르진 않죠? 어머니라고 불러요. 네,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재소자 분이 감옥에 들어와갖고 처음으로 면회, 누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누구라고 불러야 됩니까? 조그만한 엄마, 어머니라고 당연히 불러야 되는데 그 주름진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사람에게서 어메

어머니라는 말이 차마 안 나오고 어메 어메 어메라는 소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엄마의 품 안에서 다시 또 사랑받고 싶습니다. 엄마의 품 안에 내가 안기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어메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모습이 꼭 그래요. 남편도 잃어버렸죠. 재산도 다 날려버렸죠. 냉혹한 세상에 버림받았죠. 이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뿔 나가지고 나를 이제는 말하라 불러라. 나 이제 하나님도 미워할 거야. 나 이제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나 이제 하나님 등지고 살 거야. 라고 잔뜩 가시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그런데 그런 잔뜩 가시를 세우고 있는 이 나오미를 하나님께서는 룻의 신실한 발걸음과 보아스의 그 따뜻한 시선과 환대를 통해 그녀를 품어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오미가 어메 어메 라고 하며 2장 20절에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림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우리 교회 안에 찾아 들어오면 마음속에 있었던 가시들이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과 환대로 인해서 녹아버리고 사라져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또 일어나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 서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5국에 5252번, 062-525-5252번 광주 서림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학원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는 정영숙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 겨자씨 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

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아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쁜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단점은 거절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거절을 못해요. 누가 보면 부탁을 하면 내줘야 되고 원수라도 마음을 주시면 사랑해야 되고 상대방 진영에 있어도 실력이 있으면 뽑아야 되고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호로 시작해서 구로 끝나는데 호구다.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준비하냐면 우리 하백교회에는 어찌 보면 거룩한 호구들이 너무 많아요. 주는 데 기쁨이 있고 받는 것보다는 많이 베푸는 이들이 많기에 혹시 저들이 저렇게 하다가 혹시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던 차에 2013년 07월 20일 조선일보에서 아주 재미난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호구의 재발견. 호구는 그저 호구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호구를 우리가 재발견할 수 있는데 다른 소제목이 뭐냐면 베푸는 자가 성공한다. 그러면서 어떤 책을 소개하냐면 이런 책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다. 주고받는 삶이 기쁜 삶이다. 어떻게 날마다 받으려고만 하냐. 받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하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사와 책을 기반으로 요점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이 심성에는 이런 게 있어요. 착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다? 성공을 해야 된다. 잘 주고 섬기고 배려하는 사람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데렐라나 콩쥐팥쥐만 봐도 착하고 잘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끝에 가서 잘 돼요? 못 돼요? 잘 돼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이 애덤, 이분 책을 쭉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착한 사람이 잘 돼야 된다. 찾아보니까 그러한 이 동화가 몇 개나 돼요? 수백 개가 넘어요. 사람들 마음에는 잘 베푸는 사람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님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베풀고 흘려보내는 이들이 있는데 손해가 나면 어떨까? 그런 염려도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요. 베푸는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주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실패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기만 하다가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돼서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주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베푸는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을 비교해보면 평균 월 수입이 14%가 더 적어요. 누가 적어요? 베푸는 사람이 적어요. 그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기를 당한다거나 범죄 피해자가 되거나 보증을 거절 못해가지고 보증을 써서 망주가 되는 확률이 두 배가 높아요. 누가 높아요? 베푸는 자가 높아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과 영향력이 어떻게 평가되는 걸 봤더니 이기적인 사람, 약삭빠른 사람은 자기 실력보다 더 높이 평가가 되는데 착하고 베풀고 섬기는 링컨 같은 사람은 22%나 점수가 깎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약삭빠른 삶을 살아야 될까요?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은 참 곤란하죠. 목사님이 곤란한 걸 물어보면 왜?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그것은 그것이고 성경책은 교회다 내버려 두고 사는 것은 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곤란해요. 통계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2013년 조선일보 장일현 기자가 이 책을 소개했는데 이 책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어요. 진짜를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잘 주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긴 해요. 그러나 가장 복을 잘 받고 훌륭하게 잘 되는 사람들을 쭉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Give and Take라는 책의 19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에는 몇 가지 부류가 있다?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들으면서 내가 어떤 부류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잘 베푸는 부류가 있어요. 이게 타고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giver, 뭔가를 내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갑이 이렇게 다 열어지고 뭔가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옷을 벗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절제를 못해요. 그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부류냐? 우리 따라서 taker. take는 뭐냐면 취하다, 빼앗다, 가지다 이런 사람인데 타고나기를 약삭빠르고 재리에 밝아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 주머니에 넣어서 갈까? 이 테이커들은 아주 머리가 비싸요. 어떻게든지 이것을 내가 이렇게 받아 좋은 것은 내 것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커가지고 주머니에 한번 들어가면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이 테이커고. 그런데 기버하고 테이커는 많지 않고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매처라는 건데 매처는 뭐냐? 주는 거와 받는 것을 잘 균형을 맞춰. 이 뭐냐? 잘 주면은 나도 주고 안 주면 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친절한 사람은 친절을 베풀고 고약하게 하면 그냥 인사도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박사님이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매처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데 이 기버들, 많이 흘려보내는 사람들은 성경적 지식을 잘 못 깨달아서 그렇게 고생을 하지만 성경적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배워가지고 잘 베푸고 흘려보낸 사람은 최상위의 축복을 맛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 혹시다는 태생적으로 잘 주는 사람들은 오늘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베풀고도 휘둘리지 마시고 베풀면서도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하자면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뭘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의 영이 내 마음에 부음바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그 감동 따라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 은혜로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싹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다 깨지고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디로 가버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행위들, 그런 위선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병폐도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나와서 아침마다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지만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섬길 때 교회당 밖에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 따라서 하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한 번 더,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신감이 없어요, 대답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님이 마음에 안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을 예배당 안에서는 마음에 모셨다가 집에 갈 때는, 특히 집으로 들어갈 때는 예수님 잠깐 하백교회 예배당에 계세요. 집에 가면 제 아내랑 감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님 계시면 하고 싶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혹은 같은 구역 안에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그거죠.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실상 겉으로는 열심히 있지만 진정한 섬김과 희생, 눈물, 사랑이 진짜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수많은 교인들이 많은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7절에 뭐라고 해요? 스스로 뭐 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특히나 우리는 누구를 못 속여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너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또 예배할 때, 헌금을 드릴 때, 전도하고 기도할 때, 오로지 그냥 그저 나, 내 자신, 내 가정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때로는 감정이 상하지만 내 마음을 도발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지만 그 아내와 남편, 그 이웃을 향해서 그래도 한번 사랑해 보려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집에 가서 그렇게 갈등을 하고 그렇게 외면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거에 속으신다,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7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된다?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맞나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은 데 안 난다. 여러분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도 내오가나 그냥 말도 안 하고 문 닫고 딱 들어가고. 그럼 심는 거 안 심는 거예요? 어떻게 심지를 않고 거두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도 다 받으려고만 하고 테이커 약삭빠르게 하는데 아무것도 안 심으면 나요 안 나요?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하시기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을 때 여러분 눈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은 눈물로 심는 자는 반드시 정령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봐도 아, 저 사람 누가 봐도 시험 들 텐데. 이렇게 보면 시험 들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교회로 가자. 목사님 CCTV로 다 보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나 봤더니 교회로 와요.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막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는 이게 소리까지는 안 들리지만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있구나. 그거를 볼 때 목사님 마음이 어떠겠어요? 마음이 뜨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섭섭하고 마음이 시험이 든 것 같아도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그래도 사랑하고 먼저 좋은 곳을 심고, 사랑을 심어야 사랑을 거두죠. 용서를 심어야 용서를 거두지 않겠어요. 그렇게 심는 모습을 목사님도 보겠지만 누가 봐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심을 때 좋은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고 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 썩으실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 그 육체의 욕망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이 8절은 재물관에 대한 교훈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이 어떤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셨을 때 그거를 통해서 나 자신만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걸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못 가요.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 이런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는 여기서 뭐라고,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 썩으실 것을 거둔다. 그저 나 혼자만 위해서 내 가정문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육체적으로는 부패한 것을,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물러가고, 그리고 그마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까지 깨져버린 상황이라고 하면 그가 어디로 가야겠어요?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도 힘들지만 그 시골 그 지뢰단자락에 그런 교회가 있고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도 어렵지만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 받도록 마음과 눈물과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마음을 강팍하게 손을 쥐지 말고 손을 거룩한 힘으로 펴시기 바랍니다. 이 기브 앤 테이크를 쓴 애덤 그랜트라는 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마다 베풀매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헬스장 가면 뭐래요? 아령 같은 거 들었다 놨다 하면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기고 알통이 생기잖아요. 베푸는 것도 자꾸 하는 사람이 알통이 생겨서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둘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무엇이냐면 그리스어로는 조엔아이오니온이라는 건데 영어로는 이거예요. Everlasting life. Life가 뭐예요? 삶이다. Everlasting 뭐예요? 영원한 삶이다.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만 또는 예수님이 재림에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Everlasting life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디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구역 가운데, 교회에 계시게 되면 이미 여기서부터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주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가정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서로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은 삶.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은 천년을 살아도 그날이 그날 같고 지루하고 따분한 천년을 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도 천년보다 더 소중하고 거룩하고 영원히 기억될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내드립니다. 내 요관에 같이 계신 분들은 집에 가서 목 있는 데를 이렇게 주물러주고 탁탁탁 마사지도 해주고 그리고 여보 고마워 감사해. 당신이 내 여보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야. 여러분 이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면은 제가 뭐 숙제 내주겠어요. 한번 해봐요. 해보는 자가 이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막 하려니까 막 손이 덜덜덜리고 도저히 못 오겠고 막 그럼 전화 주세요. 제가 금식 기도라도 해드릴게요. 막 도저히 막 이렇게 머리로 손이 가서 이렇게 막 주먹이 쥐어주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오겠어요. 한 세 건이 금식이라도 해드립니다.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서도 엘리베이터 하려다 보면 먼저 인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저 사람 인사할 때까지 기다렸다. 인사 안 하면 말아버리지. 그러지 말고. 우리 따라서 먼저 인사하자. 이것도 엄청 어려워요. 먼저 인사하고 저 사람 밥 사줄 때 기다렸다가 밥 사주면 참 사야 이러지 말고 여러분 밥도 먼저 사시기 바랍니다. 둘이 갈등하고 싸우면 누가 먼저 사과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 섬길 게 없어요. 섬길 게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따뜻한 눈빛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에 잘 뿌리내린 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면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 정착하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 등록한 날 어떤 권사님이 정말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정한 미소로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단어가 사실은 속이지 말라가 능동태

하지만 이 그리스 원어로는요,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Do not be deceived. 속임 당하지 말라. 누구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어가 세이튼,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억울한 것 같아도 내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단단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웃어주고 먼저 박수 쳐주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 하나 가르쳐드려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만남 속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저 사람하고 내가 좀 친해지면 좋겠다. 뭔가는 배울 것이 있다. 그러면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면은, 아 그래요? 아 그래? 우리 따라하죠. 아 그래요? 그런 말을 많이 하면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좋은 말을 하고 뭔 자랑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을 하면은 너보다 내가 더 자랑할 것이 많아 이래고 나도 자랑해 버린다거나 물타기를 하면은 절대 친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자랑할 때 우리 한번 해보죠. 박수 한번 쳐보죠. 이렇게 여러분 중에 지갑이 두둑한 분은 밥을 사주시기 바라고, 지갑이 두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말할 때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여보님이 뭔 말을 할 때, 야 당신 어떻게 기발한 생각을 했어. 야 참 당신, 내가 진짜 옛날에 당신의 값어치를 몰랐어. 참 훌륭해. 야 그럼 상대방 기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이게 행복이 위한 해피니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우리 따라해, 기브 앤 해피. 해피가 오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드리고 기브 앤 해피. 가정도 해피, 교회도 해피. 구역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릴 때 누가 나눔하면은 뭔가 간증을 하고 내일에서 복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입을 딱 닫고 박수를 쳐줘. 야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앞만 봐도 권사님은 복 받을만 했네요. 집사님은 복 받을만 하죠. 내가 하나님이면 장로님부터 복 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섬기고 먼저 박수 쳐주고 같은 동성간이라면 힘들 때 포옹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영생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구절에 이런 것이에요. 이런 선을 행하고 나를 비호했지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사과하고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주님 기도할 때 나는 맨날 손해만 보고 내가 호구 잡혔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죠. 주님 책임지세요. 털 뜯기고 이 뭡니까? 이렇게 실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 거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뭐냐? 그리스어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뭐냐? 의미 있는 때, 어떤 기회, 영원히 기회일 때 추억의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섬김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어디서 받게 돼요, 전국적으로? 여러분, 천국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받게 되지만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주라는 거예요. 주면은 손해난다는 게 아니에요. 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데 어떻게 주시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줄 것이다. 명절 때 오면은 시골에 가면은 엄마들이 뭘 줘요? 막 콩도 주고 깨도 주고 막 참기름도 주고 들기름도 주고 막 좋은 거 많이 주잖아요. 콩도 주고 팥도 주고 많이 주고 싶은데 콩만 주면은 많이 못 주니까 그 사이로 뭐가 있어요? 공간이 있잖아요. 겉에 깨를 붓고 조를 부으면 공간이 채워지잖아요. 깍깍 눌러서 흔들면은 왕창 가득가득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도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강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라에서 주다는 단어가 디돔이라는 단어예요, 그리스어로. 근데 이 단어,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줬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는 그분의 육신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반항하고 기분 나쁘면 기도 안 나와버리고 막 삐쳐버리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를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따라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백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죠? 그런 힘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는 자가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링컨 대통령은 호구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가장 사랑과 존경을 받은 대통령이 누구예요?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오늘 이 책을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기벌들, 호구 잡힌 것 같지만 그 대신 지혜도 주셨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내가 혹시 호구 기질 있는 사람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 게이츠가 한 말인데 성경하고 비슷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는 두 가지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타인을 배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자본주의의 미래는 두 가지를 하나가 된 하이브리드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지만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무엇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섬길 때는 너 자신도 섬겨야 되고 다른 가정을 섬길 때는 네 가정도 좀 돌아봐라. 더럽게 너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거절하는 법도 배우고 왜? 나 자신도 챙겨야 되고 내 가정도 챙겨야 되고 내 교회도 챙겨야 되니까 섬김의 최고봉은 남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우리 모두가 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섬길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백교회는요 그런 정도의 영적인 레벨으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과하고 이런 공동체가 되겠지만 심지어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물에게까지도 그런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사진 하나 보여줍니다. 이 글씨가 보입니까? 맨 위에 고별 운행이라고 써있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최초 등록일 1997년 10월 28일 총 주행거리 44만 8천 킬로미터인데 차량 번호는 땡땡땡 소형 화물차라고 써있어요. 트럭인가 봐요. 고마웠어 이렇게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29년을 동고동록한 사랑하는 나의 친구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이 폐차하러 가는 거예요 트럭을. 우리 서로 만나 IMF의 폭풍도 건넜고 그 긴 시간 동안 너는 묵묵히 나의 고생을 감당해 줬어. 그 덕분에 두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지금은 두 아이가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어. 이 모든 기쁨은 네가 있어서 가능했지. 정말 고마워. 시간이 흘러 언제나 함께 하자던 우리의 약속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진짜 미안해. 하지만 너의 숨결 헌신은 영원히 간직할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너를 보내게 되어 정말 미안해. 안녕 나의 친구여 프렌드. 여러분 좀 이런 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물며 이런 자동차 한 대도 어려울 때 그래도 그 힘든 IMF도 하나님이 트럭 하나를 줘가지고 그잖아요. 29년 동안을 그 차와 함께 다니면서 울고 웃고 그 무어를 뽑아서 팔고 새끼들을 갇히고 힘들었고 에어컨도 안 나와주면 그래도 그걸 타고 먹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그 차를 폐차를 하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너무너무 고맙구나.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었겠죠. 폐차하러 가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너무 고마웠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탁 써서 폐차에다가 붙이고 폐차장으로 가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지막 순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죠. 천국은 말이에요. 이 보물이 도적질도 못하고 녹도 안 쓸고 말이에요.

0: 이 땅에 뭐 하는 거 다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물질이 부족한 분들은 미소로 박수로 물개 박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스킬을 배워서 물질 있는 분은 밥을 사서 박수를 잘 치는 분은 박수를 잘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동차 한 대만 딱 생각해도 야 하나님이 그때 이 자동차를 보내주셨지 내가 그래도 먹고 살았지 우리도 서로 마찬가지잖아요. 아,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역에 들어가서 그래도 내가 실수가 많았지만 그래도 나를 용납해 줬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줬지 그때 함께 먹었던 그 한 끼 국밥이 얼마나 고마웠지 식어진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지 영원 무궁토록 천국에 가서 그곳에 나누게 될 그 스토리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그와 같은 영생을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로의 초대 지금까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5081-2234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학원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는 정영숙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 겨자씨 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

위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5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순례길. 그 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목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한낮은 덥지만 그래도 여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윤보영 시인의 9월 마중이라는 시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로 맞을 9월, 넉넉한 10월만은 못할 수 있고 정열적인 8월에 뒤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9월은 중요한 달입니다. 남은 열정으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웃으면서 10월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게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우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듯 9월에도 모두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행복해지는 시입니다. 맑은 하늘만 바라다 봐도 행복해질 수 있어 감사가 넘치는 요즘 아니겠어요? 곡식이 아직은 덜 여물었죠? 과일도 아직은 단맛이 덜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을은 하나님의 은총의 절기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가을이라는 은총의 계절을 기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가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곡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챔버스 싱어즈가 노래하고요. 이어서 사랑은 언제나 줄라이 프로젝트가 노래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죠. 지난주 퀴즈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에서 뽑은 말씀인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두 개입니다. 21절도 맞고 23절도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두 개 다 적어주신 분도 있으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83님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퀴즈를 풀기 위해 성경을 꼭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에 감사하다고 적어주셨습니다. 5480님 작은 일에도 충성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9729님 드디어 시원한 가을이 우리 곁을 다가왔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가을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인 것 같습니다. 0194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다고 전도 대상자가 말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 염려가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또다시 찾아가세요. 그리고 또다시 정성을 들여서 얘기하세요. 찾아오시는 정성에 감동을 받고 또 그래서 전도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4648님 나이 80이 넘었으니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8537님 저에게 맡겨진 일 기도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4183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복음 전하는데 일해야 되죠. 언제나 주님 앞에 일어서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어요. 3176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해야 합니다. 극동방송 좋은 방송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은 직분 잘 맡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9789님 미스바 기도회에 김장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너무 기대가 컸고요. 물론 당근 참여하겠습니다. 네, 은혜 받으셨지요? 2756님 하나님께서 제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주 앞에서 성실히 살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또 5494님 저도 이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5216님 남들이 부러워하던 사회생활을 버리고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의 전부로 살아가는 현재의 저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 지금의 내가 자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낙심하기도 때론 조급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서 있는 자리가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엄마라는 내게 맡겨진 삶에서 신실하게 묵묵히 내 몫을 다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준비된 찬양 띄웁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중이 직접 사업이나 아이템에 그 자금이 모자르기 때문에 자금을 구하는 그런 제도를 소셜 펀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셜 펀딩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영화, 뭐 음악 같은 예술 분야 공연에 그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모자란 사람들이 그 계획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프로젝트를 보고 후원도 하고 때때로 지분을 사들이고요. 또 수익이 나오면은 그대로 나눠 갖는 네, 그래서 그 이 소셜 펀딩을 통해서 그 성공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셜 펀딩은 맨 처음에 시작된 게 킥스타터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킥스타터를 시작한 사람이 페리 첸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지금까지 500만 명 이상이 이 킥스타터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 그걸 통해서 아주 큰 돈이 투자됐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리 첸이 맨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는 아유 근데 그게 될까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도무지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페리 첸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신의 동업자를 찾는 데만 걸린 시간이 4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리 첸은 되든 안 되든 사업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일단 자기가 모르니까 아 이거 뭐 되겠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없다. 괜히 나중에 그때 그걸 할 걸이라는 이런 생각만큼 나쁜 후회는 없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작은 돈이라도 투자하면서 함께 힘을 모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라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두려워지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실천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이 말씀 야고보서 1장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야고보서 1장이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문자 메시지는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 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뽑은 말씀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증 장로의 축복의

재발견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몬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0688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을 매일 종일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001님, 늘 은혜로운 귀한 방송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퀴즈 풀면서 성경 말씀도 읽고 주님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방송에 감사합니다. 9779님, 말씀 들으며 많이 반성합니다. 도우미로 일하면서 본이 되지 못한 것, 주님의 자녀답게 겸손하게 기도하며 전도하겠습니다. 2545님,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주님께나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2011님, 은혜스러운 찬양, 은혜스러운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믿음으로 맡겨진 일에 진실하고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며 더 좋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참 좋은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8님, 은혜로운 찬양, 말씀 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또 6723님, 나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알기에 작게나마 미니 전도지를 만들어서 노방 전도를 나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진작에 자살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께 듣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었지만 열심히 전도하렵니다. 대단하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6473님, 늘 성실함으로 나가는 것 쉽지 않아요. 특히 누가 보지 않을 때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성실하게 나아가렵니다.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아멘. 8211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항상 고람데오의 말씀을 떠올리며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겸손히 성실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길 원하며 노력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또 2021님, 주님을 뵙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하죠. 네, 준비된 찬양 띄웁니다.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시는 주 하나님, 귀를 기울이사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절망의 웅덩이와 깊은 진흙탕 속에서 저를 안전하게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사 걷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저를 위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은 아무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제가 기쁘게 여기며 주님의 법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여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신실하게 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를 숨기지 않고 늘 선포하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수많은 문제들이 둘러쌀지라도 자비와 진리로 항상 보호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을 묵상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절망의 웅덩이에서 끌어내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걷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어느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던 중 갑작스럽게 오른손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품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왼손으로 조각하는 법을 새롭게 익혀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품은 오른손으로 만들었던 작품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조각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낙심할 때가 있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을 때도 있고 사방이 높은 담으로 막혀 숨이 막힐 만큼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열려있는 게 있죠. 바로 하늘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나운서, 이 기도의 손 얘기 들어봤어요?
0: 네.
1: 에어봇 둘러하고 한서라고 하는 친구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둘 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국립미술학교를 가려는데 돈이 없는 거라.
0: 네.
1: 둘이 의논을 했어. 한 사람이 가서 그림 공부를 하고 끝마침은 그 사람이 가서 노동을 해서 직금 노동을 해서 학비 보내준 사람 미술학교를 보내자. 그럼 시간은 좀 걸려도 두 사람이 다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다. 우리 같으면 가위바위보 해서 네가 가라 할 텐데 한슬에는 친구가 둘러들어 네가 먼저 가서 해라. 나 열심히 노동을 했게. 한스가 노동을 하러 고향에 내려가서 열심히 노동을 했어. 조각을 했어. 돌 조각을. 에어봇 둘러는 왕립 미술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워서 자기 그림이 한 폭, 두 폭 팔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친구 찾아간 거예요. 친구는 둘러가 온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1: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못 쓰게 됐고 다 굳어가지고 그림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사랑하는 친구 둘러만큼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를 해서 세계적인 기도의 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한 사람의 희생, 유명한 작품이 나오고 작가가 나온 거예요.
0: 맞습니다.
1: 희생이 없으면 성공이 있을 수가 없지.
0: 네.
1: 그래서 우리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요. 그냥 오늘은 저 탈북자가 오셨으니까 무슨 얘기가 궁금하죠?
0: 맞습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 함께 하시죠.
1: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자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그림에 담아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를 꿈꾸기조차 어려웠던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제는 그림을 통해 희망과 자유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있는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탈북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3: 어렵게 북한에서 왔죠?
2: 네, 진짜 네. 어렵게 왔습니다.
3: 그럼 첫째, 내가 뭐 그림 이야기는 낭중에 하고요. 고향이 어디예요?
2: 평안남도 개천입니다.
3: 평양남도.
2: 평안남도.
3: 그러게.
2: 네.
3: 좋은 데서 왔네요. 나라 사람들이 함경도에서 많이 오는데.
2: 네, 맞습니다.
3: 거긴 평양남도.
2: 네.
3: 그러니까 평양 밑에 있는.
2: 네, 경기도와 같은 네. 평양을 둘러싸고 그러게. 있는.
3: 그 동네 이름이?
2: 개천시입니다.
3: 네. 그러면 거기서 몇 살 때 탈북을 했어요?
2: 제가 22살에 탈북을 했습니다.
3: 그러면 부모님들은?
2: 사실 가족이랑 다 같이 중국까지 넘어왔는데 중국 브로커가 갑자기 중간에 딱 중국 그 심양까지 와서 덜변에서 이전에 약속했던 돈의 두 배를 달라고 하면서 저하고 둘째 동생은 다시 막 인신매매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때 어머니하고 그 나머지 가족은 인질로 잡혀 있다가 북송되고 네 그때 막 저희 뭐 인신매매하겠다 이러니까 저하고 둘째 동생 먼저 국경을 넘긴 거죠. 네.
3: 그러면 22살에
2: 네.
3: 탈북을 하는데
2: 네.
3: 극동방송을 또 들었대만요 거기서?
2: 네 어릴 때부터 거의 10년 들었습니다.
3: 아니 그 듣다가 들키면 큰일 날 텐데.
2: 네, 원래 처음에는 그 저희 아버지가 오부셨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면서 날씨가 되게 배 타려면 날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서해바다는 뭐 민물 썰물도 있고. 근데 조선중앙 TV는 그게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라디오 이렇게 중국에서 얻어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한국 날씨 이렇게 우리나라 날씨 여러 번 듣었는데 그게 완전 거의 맞는 거예요. 다 100%. 그래서 그거 두드리려고 대기하다가 뭔가 심심하고 궁금해서 그냥 주파수 이렇게 돌리다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0: 들으면서 뭐 국민통일 방송도 듣고 제주동 방송도 듣고 자유아시아 방송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으면서 네 그때
1: 22살
0: 하나님을
1: 때 야, 나 탈북해야 되겠다.
0: 네.
1: 그러면 학교는 어디까지가 나왔어?
0: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1: 고등학교.
0: 네.
1: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배울 땐저 공산주의도 배우고
0: 네.
1: 다 했겠지.
0: 네.
1: 영어는 못 배우고.
0: 영어는 조금 어릴 때좀 배우다가 9살부터 제가 돈벌이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못해서
1: 돈벌이.
0: 못했습니다.
1: 무슨 돈벌이라서요?
0: 그안 해본 장사가 없습니다. 9살 때부터 그때는 장사할 수 없으니까 뭐 공장 앞에서 쓰레기 주워서 한 2, 3년 돈벌이 하고 그다음부터 속눈썹도 자르고 국수 장사도 하고 마늘 장사도 하고 복숭아 씨, 소금 장사, 뭐 그다음에 옷 장사, 그릇 장사 그냥 안 해본 거 없이 거의
1: 아니,
0: 다 해봤습니다.
1: 그럼 저 여기 내려와서,
0: 네.
1: 22살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감정이 어때요?
0: 너무 좋죠.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우선 뭔가 노력한 것만큼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뭔가 식당 일을 하든 뭐 사무 일을 하든 간에 그 알바에서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1: 하나님을 알게 됐다.
0: 네.
1: 내가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 황장엽씨 보통
0: 네.
1: 하나님을 믿어야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편합니다. 왜? 공산주의 사상을 없애려면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자연히 없어지지.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거기 또 태영호
0: 네.
1: 이런 사람들은 뭐 방송도 못 듣고 여기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나 성경 다 읽은 다음에 믿을게. 그러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0: 네.
1: 그래서 황장엽 씨는 내가 보기에는 북한에서 옛날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마 신앙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 그러면 참 우리 이지혜 씨는
0: 네.
1: 한국에 내려와서 뭐좀 내가 북한에서 생각한 한국하고
0: 네.
1: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다른 점이 있죠?
0: 네, 사실 말로만 들었지 저는 중국에서 살다 오지도 않고 이렇게 직행으로 오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다 천국 같고 사실 산골에서 원시 생활 하다가 문명사회 도시에 나온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신용카드 이런 것도 다 신기하고 뭐 계좌나 이런 것도 다 신기하고 그냥 다 뭔가 다 신기했어요. 음식도 다 신기하고 그냥 이 세상 자체가 같은 말 쓰는데 그냥 어떤 무슨 뭐 천국에 온 느낌처럼 다 신기했어요. 네.
2: 네. 그 북한에서 라디오 처음 들었을 때 이야기 좀더 듣고 싶은데요. 그 라디오에서 계속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셨다면서요.
0: 네, 그때 이렇게 뭔가 듣는데 그때 저희가 좀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그때 막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뭐 두드리라, 뭐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요. 이런 게 저한테 그것만 들렸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면 다 이뤄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뭐잘 모르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그 북한은 사실 미신이 이런 게좀 많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저도 엄마산 잡고 여러 번 갔던 어릴 적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게, 아, 하늘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나? 이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밖에 나가서 하늘에 대고 제 서원을 이렇게 말하듯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 아니,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할수 없지.
0: 그쵸,
1: 네.
0: 당연하죠. 네.
1: 봄, 가을, 여름, 겨울,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없지. 이걸
0: 맞아요.
1: 누가 만들었을 텐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지. 아직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0: 당연하죠. 네.
1: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0: 네.
1: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 거기 이렇게 이렇게 써 있구나. 아, 그건 믿으면 되겠다. 그렇지? 그게
0: 네.
1: 믿음인데 그러면 언제서부터 미술에 내가 좀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0: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0: 약간 그거는 한국에 와서부터인데, 제가 북한에서 이렇게 미술을 하고 싶었어요. 북한은 다 선정, 선동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포스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에 와서 포스터를 이렇게 그려줬던 분 보니까, 이렇게 쌀밥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거 그려주면. 그래서 그거 보고 쌀밥 먹고 싶어서 사실은 처음에 북한에서 이렇게 그림을 꾸적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그림이 더 밥벌을 먹여주냐? 이러면서
1: 그렇지.
0: 언니들 따라서 장사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림 그리면 한두 끼는 해결할 수 있는데 뭐 장사하면 더 많이 벌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림을 접었다가 한국에 와서 제가 사회복지사일이나 이런 걸 하면서 탈북 통일 토크쇼 이런 것도 다녔거든요. 통일 강의도. 근데 그때 이렇게 저나 다른 분들은 그냥 말로 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로 하면 그냥, 아, 이렇게 뭔가 공무원이나 중학교 가면은 잘, 이렇게 자용할 때 많아요. 근데 탈북 웹툰 작가라고 최성국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랑 한번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분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가 달라요. 허응이 달라요. 막, 와, 진짜요? 이러고, 아, 저 질문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렇게 그림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제가 라오스로 이렇게 오면서 3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방송을 들었지만 잘 모르고 있다가
1: 모르지,
0: 여기서,
1: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0: 맞아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집중 교육을 받는데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뭔가 큐티하는 것도 북한하고 생활정화처럼. 그리고 아침에 7시 반에 기상해서 저녁 11시까지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쓰고 암기하고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하고. 그래서 처음엔, 아, 내가 잘못 왔나? 이러면서 그러다가 만화 거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그림책도 없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그림책을 보다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 보면서 조금씩 이해하고 또 중간에 저희 가족이 거기서 한한달반 동안 지냈는데 갑자기 나머지 가족이 인질로 잡혀있던 가족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같이 있던 한국 목사님이랑 선교사님이랑 막목 놓아서 매일같이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면 나 진짜 믿고 싶다 이러면서 조금씩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죠. 네.
2: 정말 이렇게 위에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에 감명을 받으셨군요. 정말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한데 우리 찬양 듣고 와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저 작가님의 팬인데요.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1: 제가 극동방송에서도 전시를 했는데요. 그 작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그리고 있는 작품은 북한에서의 그 불편하고 그 무거운 이야기들을 무겁지 않게 풀어내면서 불편한 이야기들을 무겁지 않게 풀어내면서 한국에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넘기고 있는 일상과 생명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제가 공모전에 당선된 그 작품 극동방송에서 전시했는데 그거는 인민의 서원이라는 시리즈로 한국에는 뭐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을 또 북한에서는 귀하고 정말 소중한 그런 사물을 빛처럼 내려서 북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역시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옥수수비, 알약비, 우산비 이렇게 비 시리즈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2: 먼저 개인적인 질문을 내가 좀 하고 싶은데.
1: 네, 좋습니다.
2: 교회는 어디 댕겨요?
1: 교회는 먹동 지구촌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2: 네. 오, 조봉희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봉희 목사님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데 진짜 제가 늘 뭔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가끔씩 제가 딱 힘들 때만 부르셔서 기도해 주시고
2: 많은 도움을. 집은 어디요?
1: 양천구에 살고 있습니다.
2: 그거는 본인이 정부에서.
1: 네, 어떻게? 맞습니다.
2: 그렇지.
1: 네.
2: 그러면 이제 아직 결혼은.
1: 네, 결혼은 아직 못했습니다. 네. 믿음의 결혼은... 배우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2: 신랑 보내달라고?
1: 네.
2: 뭐, 기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0: 그러니까요. 네.
2: 인물도 좋고, 그림 그리는 실력도 있고, 이 방송을 듣고, 결혼이 맺어진 게 몇 사람 있었어요.
1: 아, 정말요? 네. 그럼 더 강력하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2: 네, 이 뭐냐 하면은
1: 네.
2: 아들 가진 사람이 여기 와서
1: 네.
2: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1: 네.
2: 어떤 장로님이 듣고 있다가 자기 딸이 있어서
1: 네.
2: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어.
1: 진짜요?
2: 그래.
1: 와우. 저에게도.
2: 그러면 지금 어머니 아버지 소식은 없고?
1: 어머니는 생사해부조차 모르고 아버지는 그 저희가 가족이 탈북하기 전에 먼저 혼자 그 한국이 라디오를 듣고 먼저 탈북을 하셨는데 한국이 진짜 이렇게 살만한 곳인지 내가 가서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해서 먼저 한국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랑 같이 잡혔을 때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재판받고 오랫동안 복역하시다가 작년에 오셨어요.
2: 오셨어 어머니도?
1: 네. 아니요. 아버지만.
2: 아버지만.
1: 어머니는 신분이 없으니까 북한에 북송되고 아버지는 이전에 처음 혼자 오셨었으니까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그 중국에서 재판받고
2: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1: 아니요. 아버지하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2: 네. 아버지는 어디 살아요?
1: 아버지는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2: 안산에?
1: 네.
2: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1: 아버지는 70년생입니다.
2: 그럼 예수 믿어야 되겠네?
1: 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2: 아버지는 뭐 직장이 있어요?
1: 네.
2: 완산에서?
1: 네.
2: 그러면 자기 가족은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1: 동생 있습니다.
2: 남동생?
1: 여동생.
2: 여동생?
1: 네, 여동생은
2: 뭐예요?
1: 결혼.

0: 냈습니다. 바로 와서 저랑 같이 미술 입시학원을 다녔었는데, 바로 처음에는 연세중학교에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어떤 형제님이 저희 동생, 막 그때 21살인가? 그때 22살이었는데 막 따라다녀가지고, 윤석전 목사님이 막 결혼 다 이렇게 막 시켜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1: 근데 자기는
0: 지금.
1: 너무
0: 네.
1: 닫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갔구나.
0: 아, 제가 대학 공부하느라고.
1: 잘생기고 믿음 갖고 사랑해주고 신부를,
0: 네.
1: 그다음에 돈 조금 있는 신랑, 그런 사람이면 좋지.
0: 네. 그런데 뭐저 사랑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믿음적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1: 그러면
0: 나머진 있으면
1: 지금
0: 좋고.
1: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서
0: 네.
1: 내가 봐도 신부감은 100점이다. 그래서 어떤
0: 감사합니다.
1: 장로님 네 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0: 네.
1: 아이, 선점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0: 네.
1: 자기 사랑해주고
0: 네. 그게
1: 먹고
0: 제일
1: 사는데
0: 중요하죠.
1: 지장이 없으면 간다.
0: 네.
1: 오케이.
2: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미술을 계속할 수 있었던데 극동방송에 도움도 있으셨다고요.
0: 네, 제가 진짜 처음에는 대학교 1학년 때는 장학금을 어디에다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 제가 일하다가 오다 보니까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헤맸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국가조찬 기도회라고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탈북민 자매님이 여기 그분도 극동 PK 장학재단 덕분에 장학금을 받아서 무사히 이하여자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극동방송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때는 제가 잘못 찾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듣고 집중적으로 찾아봐서 신청을 했더니 단번에 감사하게도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재료비 걱정은 안 하고 이렇게 무사히
1: 여기서
0: 여기까지 오게
1: 장학금
0: 됐습니다.
1: 받았구나.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책도 읽고 진짜 목사님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1: 그런, 나도 하우스보이 하다가
0: 네.
1: 미군 하나 잘 만나서,
0: 네.
1: 우리 집이 가난해.
0: 그러니까요.
1: 미국에 유학을 가서
0: 네.
1: 나는 이제 정치를 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나 장관 되면
0: 네.
1: 쌀밥 먹지 보리밥 안
0: 네,
1: 먹거든.
0: 맞아요.
1: 우리가 가난해서 난 보리밥만 먹어서 나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미국서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거기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
0: 네.
1: 예수를 믿고 우리 엄마가 예수를 안 믿어. 우리 가정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이야. 교회 한 번도 안 댕겨서. 성경도 없는 가정인데. 그래서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0: 네.
1: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야, 너 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너희 가족을 전도해라. 사명 받고, 아니 뭐 하나님이 믿어 살리겠지.
0: 네,
1: 신학을
0: 당연하죠.
1: 하고 미국 여자 하나 윤회를 해서 한국에 왔어. 우리 가족을 다 전도했어. 내가 막내요. 우리
0: 네.
1: 형님들이 말잘안 들었는데, 어머니 전도하고 어머니가 형들한테, 야, 너희 막내가 목사가 돼서 왔는데 좀 교회 가서 들어봐라. 그렇게 시작을 해서 다 믿고 장로, 권사, 집사 다 되고, 조카들은 선교사, 목사, 전도사, 여자들은 목사한테 시집간 애들이 많지.
0: 와우,
1: 그래서
0: 할렐루야.
1: 우리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0: 네.
1: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
0: 네,
1: 그래서 우리
0: 맞습니다.
1: 터줏가리 다 갖다 내버리고, 미신 섬기던 거다 내버리고, 우리 다 교회 열심히 댕기는 가족이 됐어.
0: 아, 할렐루야.
1: 그럼 자기는
0: 아멘.
1: 라오스에 갔었어?
0: 네.
1: 왜?
0: 그쪽으로 중간에 저희 브로커가 인신매매하면서 위험하게 되면서 그 한국 선교사 그 열방샘 교회라고 서망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해서 중간에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위험해서 해서 라오스를 해서 거기서 왔죠.
1: 얼마나 있었어, 라오스에?
0: 라오스에 4개월 반 있었습니다.
1: 근데 거기서 어디로 갔어요?
0: 라오스에서 바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1: 바로 한국에?
0: 네. 그 라

0: 호주 대사관으로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1: 그게 몇 년도요?
0: 그때 2018년입니다.
1: 2018년도에 한국에 와서 네. 이제 교육도 받고 네. 이제 지금 나와서 미술 활동을 한다.
0: 네.
1: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0: 지금 31살입니다.
1: 31살. 빨리 시집 가야 되겠네.
0: 네, 지금 빨리.
1: 31살. 남자가 한 35살 되면 좋겠다. 이 청취자들 중에서 네. 내가 봐도 이 신부는 100점짜리 신부요.
0: 네. 응?
1: 믿음 좋고 맞습니다. 얼굴 이쁘고 또 활발하고 또 자기가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그때 여기 전시했을 때
0: 네.
1: 북한을 상대하면서 그린 그림들이 많지요?
0: 네, 제가 네. 북한과 한국을 네, 살면서 경험한 그런 감사함을 담은 그림들이 많죠.
1: 그러게.
0: 네.
1: 지금도 계속 전시하고 돌아다니겠죠?
0: 네, 지금도 강원도에서 전시하고 있고, 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초대받아서, 이제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전시해야 되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전시 초대를 받아서, 그 미국 원 코리아 네트워크라는 단체랑, 그리고 미국 정부 초청도 이렇게 받아서 12월 초에, 네, 지금 가게 됐는데, 비자가 잘 안 나와서 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2: 기도 제목이네요.
0: 네.
2: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1: 벌써 사연을 읽어야 돼?
2: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사랑하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들은 생각이에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영을 사모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알게 되기를 원하며 그것으로 내가 우리가 세상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축복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실 정도의 귀한 가치를 가진 나임을 우리임을 기억하게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사연을 보냈네.
2: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앞으로도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신지 나눠주세요.
0: 네, 저는 문화전도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 있고 권위 있는 자리 위치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북한 사람들 저 불쌍한 영혼들 정말 뭐 지옥이 뭔지 예수권이 뭔지 그리고 천국이 뭔지 모르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게 저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1: 거기 굶는 사람이 있었죠? 자기 어렸을 때.
0: 네, 저도 많이 굶어봤죠. 네, 그래서 저도 감자만 해먹고 배추만 찢어먹고 막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었던 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처음에는 탈북을 했습니다. 네.
1: 하나님이 귀한 딸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은데 네. 늘 기도하고
0: 네.
1: 믿음으로 말씀 보고
0: 네.
1: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발걸음을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
0: 네,
1: 그래서 저희 극동방송 듣고
0: 네. 네?
1: 자동차에서도 듣고
0: 네.
1: 집에서도 듣고
0: 네.
1: 그렇게 하면은 신앙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2: 앞으로의 작가님의 발걸음 위해서도 중보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화가 이지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학원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씨 교회는 정영숙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씨 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아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과일은 바로 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겨울 어느 날 아주 맛있는 제주 감귤을 한입 깨물어 먹었는데

꿀 안에서 탱자씨가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귤에는 씨가 없었는데 탱자씨라니 하면서 아버지 왜 귤에서 탱자씨가 나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귤에서 탱자씨가 가끔 나오는 것은 귤나무를 탱자나무 뿌리에 접붙여서 그런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탱자나무 뿌리에 귤나무를 접붙이면 좋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귤나무를 탱자나무 뿌리에 접목해서 영하 20도 이하의 혹독한 추위도 견디도록 생존율을 높였고 또 탱자나무 뿌리는 전염성 질병이나 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나고 귤나무를 크게 자라지 못하게 하여 농민들이 사다리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확할 수 있고 귤나무 성장을 조절하여 일찍 열리도록 도와주고 당도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접붙임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했고 11장 24절에서도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돌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 돌 감람나무에서 찍혀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맥아더 목사님은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 곧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여기서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구원의 언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디 신학교의 마이클 벤네닝햄 교수님도 바울의 접붙임 비유를 설명하는데 돌 감람나무 가지는 이방인 신자들이며 접붙임은 그들의 구원을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의 복음주의 성경학자인 더글러스 무도 돌 감람나무를 이방인이며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 즉 하나님의 백성의 접붙임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러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어떻게 접붙여질까요? 로마서 11장 19절 20절은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 곧 아브라함과 맺은 구원의 언약에 접붙임을 받는 방법은 다름 아닌 믿음이라고 더글러스 무가 설명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권리가 없는 이방인들을 접붙이신 것, 곧 구원은 이방인의 어떤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이클 벤네닝햄 교수님도 이방인 신자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은 그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곧
접붙임을 받는 열쇠는

0: 어떤 인종적 혹은 종교적 우월성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도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 꺾여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구원은 인종, 종속, 사회적, 지리적 배경, 외적 도덕성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을 근거로 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접붙이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접붙임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좋은 나무에 접붙여지는 나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오직 접붙여주는 사람을 믿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위에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처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 곧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만약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 구원은 매일 매순간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은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음이지 내 노력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인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에베소서 2장 8-9절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접붙임 곧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나 권리도 없었는데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다고 로마서 11장 6절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353-9에

1071번 영광교회로 전화 주시거나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보기에 인상이 험악한 사람이 있죠. 오해도 받고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좋지 않은 인상이란 얘기를 숱하게 들어온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한 회사의 외판 영업사원 모집에 응시합니다. 거기서 지혜를 발휘하는데요. 본인의 사진과 성경 구절을 팻말처럼 들고 면접관 앞에 섭니다. 사진은 순한 이미지로 손을 봤고요. 손에 든 성경 구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과는 당당히 합격이었죠. 어느 작은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는 아름다운 청년의 간증입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돈 잘 벌면 기분 좋다 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마음 벅찹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주께서 마음에 두신 것이니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히스플랜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1602님 사연이에요. 항상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602님. 네, 이 사연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내용의 은혜를 받으셨을까? 네,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주시는 사연 안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받는 은혜죠. 그래서 저도요 오늘은 저의 사연을 좀 얘기하면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제가요 비전 케어를 이끄시는 그 회장님을 만나 뵀어요. 비전 케어가 어떤 곳이냐면요 전 세계에 실명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수술해주고요. 무료로 수술해줍니다. 네, 그렇게 실명을 예방해주는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예요. 그런데요. 단순히 돈 안 받고 그 일을 하는 것뿐이 아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는데요. 세상에. 여기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요. 그리고 스태프들이 자기 돈을 내서 진행한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세상에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 있잖아요. 뭐 지나가던 사람 다 못 본 척 지나가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 살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들여서 쉴 곳 마련하고 거기에 돈도 자기가 지불해 주잖아요. 자기의 돈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시각장애인이지만 거기까지는 몰랐는데요. 지금 세계에서 그 좀 이제 의료 취약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요. 백내장으로 실명에 이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무려 1억 명에 달한답니다. 지금 실명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그래서 급하게 수술하고 일단 실명을 막아주느라 두 눈 중에 한 눈은 우선 급하게 수술하신대요. 원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백내장으로 실명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도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곳들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깨닫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없는 이들을 또 돌아볼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삶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 해봤는데 오늘 은혜 받은 사연 보면서 또 1602님 은혜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의 최근 사연 한번 함께 나눠봤습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같이 걸어가기.

네, 우리 성도 함께, 주님 함께 천성길 같이 걸어가야 되겠죠. 3834님 사연이 야고보서 5장 19, 20절 회개합니다. 장애인 친구가 전화를 자주 하는데 일한다는 이유로 거절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잘 받아줘야겠네요. 네, 3834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애의 특성상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형편이나 이런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때도 없이 이렇게 전화할 수가 있어요. 장애 특성상 그런 유형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받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거 회개하고 이제 잘 받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인데 사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네, 그렇게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항상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특히 일하고 있는데 자꾸 전화가 온다. 그럼 짜증 안 내면 다행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양심은 세상 사람들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받아주지 않는 것 그것을 회개하면서 잘 받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아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네,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세계로 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고 기도하고 또 따뜻한 말로 위로해서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야 되겠죠.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김다형님의 그런 사랑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액과 관련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0: 이번 대회는 서울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보치아는 표적구에 공을 가까이 보내는 경기로 손으로 던지기 어려운 경우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 중증 장애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애인 스포츠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150여 명이 함께하며 생활체육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어울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가 경기장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와 돌봄을 주제로 한 2026년 누림 컨퍼런스도 마련됩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누림센터 대회의실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주거와 돌봄 모델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주거 돌봄 사례가 소개되고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 앞으로의 지원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빌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지난 8월 말쯤에 그 네팔의 참담한 홍수 피해가 전해졌었죠. 그야말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참사였습니다. 그 원인이 기후온난화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환경과 기후를 놓고 기도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해온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주님 뜻에 너무나 어긋난 인간의 과도한 편의 생활이 이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오랜 세월 모습을 지켜온 만년설이 녹아내리고요. 남극의 빙하가 쪼개져 떠다닙니다. 대기 중의 기온은 물론이고 바닷물의 온도와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이제 신앙인들이 보다 깊은 관심을 두고 기도하며 해결을 위해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웅재님의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2026년 성동 어울림 보치아 대회가 오는 9월 22일 열립니다. 성동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성동구 장애인 체육회가 함께 마련한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어느새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잠자리들이 날아다니고요. 또 밤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옵니다. 더운 여름 언제 가나 싶었는데 어느새 한층 시원해진 바람이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듯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새 힘을 더해주시길 소망하면서 첫 곡 듣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새 힘 얻으리 아주 힘찬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가을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됐는데요. 가을 하면 또 높은 하늘 빼놓을 수 없죠. 높고 푸른 하늘, 또 시원한 바람. 이렇게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을 보고 느끼다 보면 이 계절을 바꾸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듯 우리의 삶의 계절도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홀리원의 하루, 그리고 프롬 갓의 예수 사랑하심은, 어노인팅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세 곡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이태재 목사님의 책 순종만 남는다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쌓는다. 이름을 쌓고 소유를 쌓고 업적을 쌓는다.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지며 더 오래 기억되려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흐려진다. 그토록 붙들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 모래처럼 빠져나간다. 인생의 끝자락,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을 펼치면 그 답이 선명히 보인다.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재산이나 명성이 아니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내디뎠던 걸음, 바랄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바라며 기다렸던 시간,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랐던 묵묵한 순종이었다. 모세에게 남은 건 역시 애굽 왕궁의 화려한 학문이 아니라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경외의 순종이었고 여호수아에게 남은 것 또한 전쟁의 눈부신 승리가 아니라 길갈에서 기꺼이 칼을 내려놓았던 절대적 순종이었다.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방식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걸었는가이다. 세상의 화려한 성취는 세월의 흐름 속에 씻겨 내려가도 말씀을 따라 걸었던 그 걸음만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흔적이다.

네, 오늘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 히즈윌의 삶으로, 그리고 3일 POP 앨범 중에 있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태재 목사님의 책 순종만 남는다, 예, 일부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의 내용처럼 성경이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화려한 성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던 그 순종이 성경에 더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말씀을 따라 내디딘 그 걸음,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순종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으로 걸어온 그 순종의 흔적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송정미 사모님의 순종, 또 패밀리 워십의 하늘 위에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진아의 내가 매일 기쁘게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가 사랑 없이 하루도 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날은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무리 부인해도 그분의 사랑을 희석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 의심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그 사랑을 변하게 할 수는 없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의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의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요.

향기로운 찬송 내 주여 뜻대로 민호기님의 음성으로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네, 저는 가끔 의심 많은 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데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의심부터 하게 되죠. 그래도 주님은 도마를 꾸중하지 않으시고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사랑의 눈으로 변함없이 바라보시는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워킹프레이즈의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시편 104편 1절 말씀. 하나님의 손길. 여름이 막바지에 달하면 자연의 아름다움도 절정에 이르러 최고로 멋진 계절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을이 시작되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색채들이 펼쳐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계속됨을 깨닫는다. 초록색 나뭇잎은 황갈색과 금색, 주홍색, 적황색, 갈색 같은 가을의 색으로 갈아입는다. 하늘은 더 짙고 선명한 푸른색을 띈다. 공기는 신선해지고 첫서리가 내려 다이아몬드를 아로새긴 것 같은 얼음층으로 모든 것을 뒤덮는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계절에 상관없이 그분의 손끝에 닿는 곳에는 그분의 흔적이 또렷이 남아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섬세하게 빚어낸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그분의 영광과 독창성과 능력을 깨닫곤 한다. 우감을 자극하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한껏 누리며 창조주의 솜씨의 기이함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함께하실 찬양은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나이지의 주님의 새 생명 어두운 몸, 있는 모습 그대로 김성은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양 연이어 함께합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이나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고 우와 정말 예쁘다라고 외쳐본 적이 있나요? 너무 예쁜 풍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들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습니다. 그 순간의 찰나를 포착해서 오래 기억하려는 것이겠죠. 네, 사실 사진은 눈으로 보는 것만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곡으로 좋은 이웃에 나 같은 사람도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학원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 겨자씨 교회는 정영숙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 겨자씨 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에

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오후 이 시간은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아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졌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을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을 또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0: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1: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2: 교회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한 복음으로 묶여 완전함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악기가 한 곡의 심포니를 완성하듯 하나님은 저마다의 다름을 사용하여 사랑의 하모니를 만드십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열 속에서 다시 하나의 길, 하나의 소망, 하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 다시 하늘의 질서와 사랑의 조화를 심으셨습니다. 흩어진 인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묶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너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회복입니다. 쉽게 분열될 수 있는 위기 앞에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성경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이루신 연합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켜내며 서로 다름 속에서도 한 복음을 붙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3: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토요일.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은 무엇을 하며 토요일을 보내고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많이 궁금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토요일에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을지 생각해봐요. 어떤 친구는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는 새소식반에 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행복한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내게 주신 분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의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내게 주신 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함께 들은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승리를 내게 주신 분.

그래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지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찬양했어요. 능력, 기쁨, 기도, 말씀, 믿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와, 여러분의 귀로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나요? 전도사님도 지금 친구들에게 말하며 전도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정말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신 놀라운 선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기를 바래요. 우리 그런 마음을 모아서 첫 곡으로 들었던 내게 주신 분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이 있지요. 악보가 있다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극동방송 우리는 주여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앱 사연창에 악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내게 주신 분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득 안고 행복한 매일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최고의 선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0: 성경의 사람을 만나요.
1: 여러분 안녕? 나는 베드로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끔찍한 죄를 지어 많이 괴로워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지요. 그리고 처음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을 받던 내가 어느 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었어요. 바울은 나의 잘못을 나무라고 못마땅하게 여겨 꾸짖었어요. 그래요. 나는 책망받아 마땅했어요. 부끄러운 잘못을 했거든요. 오늘 나는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나와 같은 실수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2: 베드로, 어찌하여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신 유대의 법을 따르는 성도들이 오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당신의 행동은 아주 나쁜 본이 되었습니다.
3: 그래요.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유대의 법을 따르는 성도들을 만나자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도 그들의 평가가 두려워 복음의 진리와 어긋나게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있던 식사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이 보는 것 때문에 속마음을 감추고 보기 좋게 꾸며낸 행동을 한 적은 없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꾸며낸 행동을 멈추고 진실한 행동을 하세요. 그것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사는 어린이의 모습이에요. 방 청소를 해야 하지만 게으름을 피우다가 엄마가 보시면 열심히 청소하는 척하고 책상에 엎드려 딴 생각하거나 졸다가 엄마께서 보실 때 공부하는 척을 해본 친구가 있나요? 동생이나 친구에게 친절하지 않게 굴다가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보시면 친절한 척 행동하지는 않나요? 이런 모습은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꾸며내는 행동이지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왜 했는지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마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고넬료 사건을 통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지요. 그러던 베드로가 그만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부터 꾸짖음을 받았어요. 그런 베드로의 행동은 바나바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어요. 베드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본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어린이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또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꾸며서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일까? 복음의 진리대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자라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지요. 엄마 때문에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생활을 하고 부모님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해야 해요. 또 어른들이나 선생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친구나 동생에게 친절하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겉으로는 좋은 행동 같고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꾸며서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또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거짓된 행동이나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말과 행동을 시작하기로 약속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는 주여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더 멋진 어린이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항상 진실한 행동과 말을 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 옳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멋진 하나님의 어린이로 자라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 홈페이지 사연 참여란에 남기거나 앱 사연창에 사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캠키즈 워십의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Motherwise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매일 앉게 되는 일상적인 식탁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더와이즈 가정식탁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앉아계신 우리 집 식탁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빠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공동체가 함께 그 질서를 세워가는 기쁨을 경험하신 분들인데요. 남성들의 제자 훈련인 파더와이즈를 지원하는 기관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관으로서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남성들과 교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12님, 파더와이즈 너무 은혜롭습니다. 온 교회가 아버지 학교처럼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3862님,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링크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2535님,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듣고 있어요. 파더와이즈에 대해 알게 되고 결혼 생활 시 은혜로운 공부임을 알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파더와이즈 문의 주셔서 홈페이지와 카카오 채널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파더와이즈에 관한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실 방송 보이는 라디오 영상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는 방송에 대한 소감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파더와이즈 성경공부를 지원하는 팀,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봤어요. 네. 네, 홈페이지가 너무 직관적으로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파더와이즈는 성경공부 교재이지만 단순한 성경공부 교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방법이나 팁을 배우는 게 아닌 보다 근원적으로 가정에 주신 질서를 배우고 세워나가는 훈련입니다. 라고 네.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1: 네네. 우리 그 파더와이즈 훈련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그런 고백을 많이 하세요. 간증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좀 좋은 남편, 다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렇게 세워가는 훈련이었다는 고백을 많이 하시거든요.
0: 네.
1: 파더와이즈라는 훈련이 그냥 개인 성경 공부, 한 학기 뭐 좀 신앙의 유익과 경건 생활을 위해 공부하고 자기네 어떤 신앙적인 양식을 쌓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의 소망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의 가정들을 질서를 세우고 그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0: 네.
1: 그렇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질 때 부부관계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 부모의 신앙이 전수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을 때 또 그 가정들의 변화가 결국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변화시킬 것이고 교회가 건강해진다면 교회에 있는 가정들이 건강해진다면
0: 네.
1: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건강해진다면 우리 나라가 건강해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이제 기관으로 이제 설립이 되셨잖아요.
2: 예.
0: 그러면은 기관으로서

0: 어떻게 가정이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 그런 모습으로 네.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네. 궁금해요.
1: 저희는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듯이 네. 이렇게 기관을 세우게 하셨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누구든지 이 교재를 가지고 교회에서 파더와이즈 훈련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인도자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0: 네. 이제 리더로서 예. 이 공부를 함께하는 아버님들을 이끄시는 분들을 위해서
1: 예예.
0: 사실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좀 막막하기도 하고
1: 네네,
0: 그런데 지침서를 만드셨군요.
1: 예예. 파더와이즈 인도자 지침서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사역의 목표점이 무엇인지 그게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특별히 파더와이즈는 이 인도자가 강의를 합니다.
0: 네.
1: 그 강의를 요약해서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분이든지 교회에서 이 훈련을 인도하고자 할 때 어떤 순서로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강의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 훈련에 결국 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되도록 상세하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0: 네.
1: 각 챕터의 리뷰에 그 중심 원리를 다 담아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지 이 책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파더와이즈 성경 공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함께 격려하며 지혜롭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남성들의 모임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아까 가정 질서에 대해서도 경험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1: 네.
0: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예, 저희가 이제 목회자 가정인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당연히 화목한 가정이고 다른 가정에 비해 더 아마 경건한 가정일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을 오랫동안 좀 옆에서 친하게 지내면서 지켜봐오던 선배 가정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어느 날 어느 기회에 저희가 이제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희 가정에 질서가 무너져 있다.
0: 네.
1: 그때가 마침 고민이 참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자녀들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연했고 잘 양육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의문도 참 많았었던 것 같고 고민이 참 많았었던 때이고 저 역시도 사역자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가정을 돌본다고 하지만 좀 외롭기도 하고 어떻게 이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지 그림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저희 아내를 먼저 두고 같이 한번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정의 질서를 좀 회복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 가정의 질서를 찾아 나가는데 저희 아내가 2주 동안 매일 밤에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거실에서 회개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0: 네.
1: 내가 지금까지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이렇게 세워주지 못하고 남편의 머리 위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었구나. 가정에서 아버지가 돌보고 보살피고 질서를 잡아주어야 하는데 저도 늘 자신이 없고 아내가 대장이 되어 있었으니 아이들도 많이 좀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 가정의 질서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가 무엇일까를 공부하면서 저희 부부가 그때부터 마음을 맞춰가기 시작하면서 저희 아내가 가장 먼저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0: 네.

마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세워가는 남성들의 제자 훈련. 파더와이즈를 지원하는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저희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되면서 아, 저도 아내를 더 품어주게 되고 더 사랑으로 대해주게 되고 저희 아내는 저를 이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저희 자녀들이 달라지더라고요.
0: 네.
1: 그때 당시에 저희 둘째 아들에게 틱이 있었는데 가정의 질서대로 저희 부부 관계가 세워졌을 때 틱이 없어지고 저희 세 자녀가 막역한 사이로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경청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니까 그 전에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게 참 부담이 되었고 왜냐하면 집에 가도 쉬지를 못하니까요, 마음이.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집에 가고 싶고 집이 정말 안식처가 되고 내가 꼭 있어야 하는 자리처럼 느껴지고 집에 갔을 때 그 온도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러시다가 파더와이즈 공부는 그러면 네. 어떻게?
1: 이걸 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요즘 청년들이 그 꿈을 잘 못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0: 네.
1: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모님을 보고 사실은 결혼을 꿈꾸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한 청년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래서 형제든 자매든 결혼에 대한

소망과 기도 제목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열매는 가정에서 드러나야 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많이 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청년 사역에서 장년 사역으로 저희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교회의 마더와이즈 사역은 꽤 오래

0: 이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파더와이즈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1: 네.
0: 마침 파더와이즈 교재를 보았더니 가정의 질서와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그런 훈련이 너무 잘 담겨져 있었고
1: 네.
0: 또 방법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를 깨닫고 세워나갈 수 있는 참 좋은 교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파더와이즈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참 정말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고 예. 진리라는 게 이 교재도 되게 오래된
0: 예,
1: 교재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공부를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이 여기에 그냥 오롯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또
0: 네.
1: 느끼셨다는 게 참
0: 네.
1: 신기한 것 같습니다.
0: 예, 맞습니다.
1: 이 지혜로운 아버지 이 교재에 보면은 삶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아버지들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성경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0: 아내와의 관계,
1: 아내와의 관계,
0: 자녀와의 관계.
1: 관계, 세상과 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은 공부를 계속 해오셨고 또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어떤 변화가 있으셨고 은혜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2: 아내와의 관계 과정이든 자녀와의 관계 과정이든 말씀 묵상이 기초가 돼서 관계를 바라보게 되니까 많은 이제 성찰이 되고 또 적용점이 나오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호사로서 우리 아내나 자녀들을 많이 정죄하고 판단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2: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런데
1: 예를 들어서 어떤 정죄와 판단을 하셨어요?
2: 지적이 이제 많았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어떤 단점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지적을 하고 그런 남편이자 아버지였는데 이 파도와이즈 과정을 하게 되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시선이 변하고 아내의 좋은 점이 자꾸 보이게 되고
1: 네.
2: 자녀의 표정만 봐도 마음이 좋아지는 그런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평소에는 잘 그러지 않았는데 또 우리 파드와이즈 형제님들 종강 식사도 준비하겠다고
1: 네.
2: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이 이제 놀랐던 기억이 있고 또 다른 형제님들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기초 안에서 모든 관계가 이렇게 선하게 좋은 영향으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사람이 변하는 게 어렵죠.
0: 네.
1: 세간에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잖아요.
0: 예.
1: 그걸 보는 게 진짜 너무
0: 큰 기쁨이죠.
1: 네. 정말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네.
2: 그 파더와이즈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진행되면서 우리 조원들이 얼굴 표정이 대부분 바뀌는 게 보여요.
1: 네.
2: 그걸 우리 스태프들은 이제 매 학기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 해도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그 주차별로 형제님들의 표정이 변하고 묵상이 변하고 그 부분들이 정말
1: 네.
2: 정말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가정의 질서를 성경적으로 배우고 세우는 남성들의 제자 훈련 파더와이즈. 또 그 훈련으로 은혜 받으시고 다른 많은 가정들도 그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며 설립된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파더와이즈 성경 공부나 사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FatherWise Korea를 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영문으로 FatherWise, FATHERWISE를 검색하시면 FatherWise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직접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파더와이즈 소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오늘 방송에 대한 청취 소감도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0: 드셨는지 또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였는데요. 영상 링크도 답장으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파더와이즈 코리아와 함께한 이 방송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1: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아멘.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근심하고 또 때로는 만족하며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실 그날을 늘 마음에 품고 주님 따라가는 삶,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무덤인가 자궁인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길을 갈 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방향이죠. 방향이

맞으면 좀 늦어도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달릴수록 목적지에서 더 멀어지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신앙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나도 열심히 하면 한 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삶을 방향을 추적해 보면 계속 하강입니다. 하강.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고 욥바에서 다시 다시스로 내려갔고 다시스에서 배 밑바닥으로 내려갔고 풍랑이 다시 그를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했고 급기야는 물고기 배속까지 내려갔고 끝없는 하강입니다. 요나가 처음부터 물고기 배속으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시작 보십시오.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반대 방향으로 한 걸음만 걸었을 뿐입니다. 영적인 추락은 거대한 반역으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발짝 살짝 비껴나서 말씀을 내 방식으로 해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작은 발걸음, 우리 신앙 생활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작은 발걸음이 별거 아닙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다 아시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한 짓을 알면 그런 말 못하지. 미움을 정당화하는 곳에서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발걸음에서 한 발짝 벗어난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는 늘 듣습니다. 듣고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틀린 말한적 없어. 그러면서 정죄하는 것, 이게 벗어난 거예요. 너희들은 말을 할때 더디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 말을 알면서도 이 말은 꼭 해야지만이 내가 살것 같아. 내 속이 시원해 하면서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는 것. 그게 여러분 한 발짝 비껴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당한 만큼은 돌려줘야지 하면서 보복한 것을 이게 정의야 이렇게 말하죠. 말씀에 거꾸로 가면서도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살아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도 에이 누군가가 내 대신 하겠지 이렇게 말하는 곳에서 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린 너무 바빠 이러면서 기도 없이 하루를 보내는 이런 작아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불순종에서 영적인 추락이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큰 추락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 앞에 나타나지만 그 추락을 일으킨 것은 오래 전부터 반복되어 온 말씀 앞에서 거꾸로 간 작은 타협들이 큰 추락을 결국은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는 선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작은 타협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추락입니다. 추락. 요나가 지금 엄청난 비극을 맞이했는데 이 비극도 아주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방향이 잘못된 요나의 첫 걸음은 하강을 거듭거듭 하다가 드디어 오늘 어디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요나의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사건을 두고 혹자들은 너무 비과학적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는 말인가? 산소가 부족해서 살 수도 없는데. 이런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기독교가 욕듣지.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생물 도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책이거든요. 성경의 초점은 누가 큰 물고기를 보냈는지, 왜 이 물고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켰지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지, 무슨 과학적 내용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항고집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게 항소고집이며 똥고집의 달인인데, 이 요나가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자기의 화신인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는데, 도대체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이기에 이런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절대로 변할 인간 아니거든요, 이 사람. 근데 요나가 변했대요.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이 도대체 어딜까요? 성경이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 환경을 지금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경험을 표현한 언어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 보면 요나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상황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덤이 히브리 말로 스올로 보통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살아있는 채로 땅 속에 생매장된 것과 같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물고기가 품어내는 그 위액 같은 소화액과 악취로 가득했으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요나는 몸도 움직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갈 문도 없었고, 붙잡을 것도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 청할 것도 없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해볼 수가 없는, 진짜 지금 당장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도 않는, 죽는 게 더 낫지만 죽을 수도 없는, 죽어지지도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요나가 던져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세 글자로 뭐라 하죠? 생지옥이라 그러죠. 보십시오. 풍랑은 있잖아요. 요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잡아당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고기는 희망도 어떤 출구도 보이지가 않는 곳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풍랑은 인간의 능력이 부족한 자리였지만, 물고기 뱃속은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소멸된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기도죠. 진짜 기도를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습관적인 종교적인 기도 말고 너무도 간절해서, 이 정말 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자꾸 무슨 응답 받는다는 생각만 하는데,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하면 여러분,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데 그게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밝을 때는 세상도 보이고 다른 사람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도 막 보여요. 그러니까 내 볼 여가가 없어. 그런데 완전 어둠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대면하면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를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정직한 절망을 보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의로운 척했는지 우리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너진 존재인지, 복음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분의 공로가 없으면, 그 보혈이 없으면 나는 절망이구나 하는 진짜 나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면 우리는 절망일 것인데, 나의 진짜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요.

어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버려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나는 끊임없이 작은 타협하면서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고 있는 나를 끊임없이 추격하는 하나님, 버리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끝도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끝도 없는 바닥으로 내려갔는데도 그 바닥 옆에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는 그 절망적인 자리에 어렴풋이 보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입니다. 심해보다도 더 깊은 내 죄가 보이는 동시에 우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2장 1절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도망을 쳤던 자신의 완고함을 보게 되었고 동시에 그 어두운 물고기 뱃속, 그 냄새나고 징그러운 물속이 뱃속까지도 쫓아오셔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신 은혜의 추격자이신 하나님을 드디어 그 뱃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9절에서 요나가 드디어 감사 고백을 합니다. 이 인간 감사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는 이 요나의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고요. 여전히 육지하고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진심 담긴 깊이 있는 감사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감사는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는 여러분, 문제가 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는, 회개했다는,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증거고요. 감사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문제가 끝난 것이, 내 안에서 불평이 끝나고 내 안에서 원망이 끝났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입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그게 시작되어 난 증거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에서 감사가 나와요. 이런 감사가 감사예요. 입에 발린 감사, 내 유리하게 해줘서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 이런 감사가 아니라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 관객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감사가 진짜 진짜 감사고 하나님이 그게 감사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인도 영화 파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주인공인 라이프 오브 파이, 그 가족들과 함께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동물원을 더 이상 경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그래서 파이 가족은 결정을 합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기로. 큰 화물선에 자신들이 기르던 동물들을 태우고 캐나다로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 이민길에 오르는데 항해 도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폭풍우를 만나서 그 큰 화물선이 바다에 이제 침몰하게 되는데 파이 가족을 비롯한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과 짐승들은 다 이제 죽고 파이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요. 그래서 보니까 작은 구명포트가 있어서 헤엄을 쳐서 그 구명포트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그 구명포트 안에 리차드 파크라는 이름을 가진 호랑이, 벵굴산 호랑이 한 마리가 먼저 타고 있는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표류를 하는 것만으로도 절망적인데 그 보트 안에 호랑이가 타고 있었으니 이걸 엎친 데 겹쳤다 그러죠. 설상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눈 내린 위에 서리까지 내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 보트에 호랑이가 타고 있자 파이는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 놓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마음 놓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차하면 호랑이가 이제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또 호랑이는 사고력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표류를 하고 있는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이해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호랑이는 배가 고프면 지 앞에 있는 것 전부 다

밥으로 보이잖아요. 잡아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아는 파이는 자기가 배가 고프면서도 낚시로 고기를 잡으면 호랑이를 먹입니다. 자기가 먹지 않고. 호랑이가 배불러야지 잠이 들어야 자기도 한숨 눈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해를 하면서 파이는 수없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 호랑이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표류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안에 호랑이까지 있으니 나는 어떻게 살지?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200일째 표류를 하거든요. 200일 표류 끝에 파이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호랑이가 사실은 자신을 살아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호랑이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 긴장감이 없었다면 외로움과 절망감과 두려움 때문에 먼저 죽었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벌써 죽었어야 될 200일이 아니라 20일도 못 넘기고 죽었어야 되는데 저 호랑이 때문에 200일 넘게 내가 살아왔구나. 호랑이가 나를 살렸구나 하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 배 안에 호랑이가 있어요. 언제나. 호랑이 한 마리가 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낙심이라는 이 표류를 만났는데 호랑이까지 이렇게 해석하니까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배 안에는 누구나 호랑이가 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표류를 만났는데 호랑이까지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실직을 했는데 먹여 살릴 가족까지 있었어. 내가 아니면 저 굶어 죽을 가족들까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전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사는 것도 벅찬데 자식놈이 속을 썩여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식놈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속만 썩여요. 속만. 이게 여러분 바로 표류하는 것도 힘든데 호랑이까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사는 것 자체도 힘든데 어떻게 이것까지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예전에 병원 운영으로 참 힘들 때 이 병원밥 먹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의료 계통에 있는 분들은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웬만하면 병원밥 먹지 마라 그럽니다. 사람 고름 짜서 번 돈으로 먹고 사니까 웬만하면 먹지. 아픈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먹고 사는 게 의료업 아닙니까? 멋있게 보여도. 제가 병원 운영으로 아주 힘든 일을 만나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원 운영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스러운 교회는 저에게 왜 맡겼습니까? 이놈의 교회는 저에게 왜 맡겨서 목회하라 하셨습니까? 하나도 잘 감당 못하는 장애자 같은 저에게 이 웬 두 개를 맡겨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병원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교회까지 이렇게 힘든 사람들과 교회를 만나게 해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다가 살아났구나. 이 교회 때문에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발견하고 이 교회 때문에 이 힘든데 이 더 힘든 것을 붙들고 살다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난 분들을 껴안다고 같이 울고 같이 웃다가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갈아서 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 내가 변해 있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여자분인데 젊을 때 바람난 남편에게 어린 아이와 함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처음엔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어찌 딸 아들 하나 있었거든요. 또 이 혹까지 하나님이 붙여서 나가서 나 어떻게 살아. 내 몸 하나 또 한 번 직장생활 해본 적도 없는데 이제 나가서 이 두 아이 데리고 나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십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었는데
뒤에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이 아이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내 몸도 건사 못하겠는데 이 아이들 어떡하지 하고 그 아이들만 보면 눈물이 났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가 삶을 포기하고 죽고 싶어 자살하려고 할 때마다 그 아이들이 눈에 밟히고 자기를 붙들었던 것이 그 아이였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힘인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걸 주셔요. 이를 살리는 힘이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나는 그것이 내 길을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의 진짜 추락을 막으십니다. 이게 여러분 택함 받은 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풍랑을 만난 배 안에 파이의 배 안에 호랑이가 있었다면 풍랑을 만난 요나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고기가 있었죠. 큰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가 자신을 삼키는 순간 아, 내 인생의 마지막이 물고기 밥으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입속에 들어가면서. 그런데 지나고 보니 어땠습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죽인 존재가 아니라 요나를 살린 존재였잖아요. 물고기 뱃속은 여러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도 끔찍했지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비록 하강이 멈춰지고요. 추락이 멈춰집니다. 끝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잠들었던 영혼이 거기서 깨어났고요. 풍랑 속에서 여러분 그 배 위에 있을 때는 서른들이 제발 좀 기도해달라 부탁해도 입 꾹 닫고 기도 한번 하지 않던 이 인간이 기도를 잃어버렸던 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파이에게 호랑이는 고통이었으면서 나를 살게 하는 생존이었다면 요나에게 물고기는 심판인 동시에 구원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애를 가둔 감옥인 동시에 요나를 살린 방주였고 물고기 뱃속은 요나는 무덤이라 생각했지만 요나가 새롭게 태어나는 자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신약에 오면 십자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십자가 복음이라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야 표적 보여봐 표적 보여봐 자꾸 표적을 어디서 보였다니까 자꾸 기적을 베풀어봐라고 내 눈앞에서 해보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성경 읽으면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요나의 물고기처럼 심판인 동시에 구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덤인 동시에 새 생명이 태어나게 했던 자궁을 나타내는 말이 요나의 물고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아직도 표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표적을 요구를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잘 믿겠습니다. 그거 표적 달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호랑이 치워주시면 이 물고기에서 꺼내주시면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거 진짜 믿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냉정한 말씀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은 내가 가장 확실한 표적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요나 같은 인간도 그렇게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인간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명백한 표식입니다. 표식. 십자가가 우리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 십자가 복음이 흐릿하면 내가 가진 것보다 받은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만 보이게 되고요. 십자가가 선명한 사람일수록 부족한 것보다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보여서 감사밖에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있다면 그냥 감사는 루틴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주 했던 말 중에 로마서 5장에 나오죠.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자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니까 누가 고통받는 사람 환난 때도 즐거워해야 돼. 그 진짜 문제 있는 인간들입니다. 바울이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말한 것은 환난이 좋다. 환난은 정말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환난 만나기를 기도하고 환난 만나면 즐거워 이런 뜻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서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다는 말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환난 때문에가 아니라

0: 난 속에서도 절대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환난 속에 계신 것을 보고 바울이 즐거워한 것이거든요. 요나식으로 말하면은 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감사한다. 왜? 이곳은 나의 무덤이 아니라 내 구원의 방주며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자궁이거든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들은 정말 십자가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진짜 만나게 된 사람들은 이 하나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내가 만난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줄 압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표류하는 것도 힘든데 호랑이까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인생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표류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랑이까지 사용하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에 빠져 죽겠는데 큰 물고기까지 나를 삼겼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삼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나에게 던져주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같은 인생을 볼지라도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살아내는 십자가 안경을 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도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힘듦을 다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십자가 안경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고난을 시련을 아픔을 고통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로 환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호랑이 때문에 절대로 삼겨지지 않고요. 물고기에게 절대로 먹겨 떠쓸어서 물고기 밥으로 끝나는 인생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의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고 우린 여러분 보너스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까지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린 지금 이 물고기 배 속이라는 이 지구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새 생명이 예수님의 새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고기 배 속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종으로 계속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이 표적을 딱 본 자답게 환난이나 고난을 이 땅에서 만날 때 아, 저것 때문에가 아니라 저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는 저것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자궁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눈 있는 자가 다 되기를 주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담비 내리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숲. 말씀의 숲 오늘 이 시간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43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재활 설명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43편은요,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인생이라는 법정에서 불의하고 간사한 자들로부터 억울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의 유일한 변호사이며 그의 힘이 되어주셔야 될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고 등을 돌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절규하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어찌 수천 년 전 이 시편을 쓴 기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상황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 중 누군가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 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깊은 영적 외로움과 절망감에 빠져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위대한 이유는 절망의 절규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다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적 회복의 3단계를 우리에게 놀랍도록 선명하게 보여주는 영혼의 재활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의 여정을 따라가며 절망의 한복판에서 다시 일어서는 세 가지의 영적인 비밀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내 억울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쏟아놓으십시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하는 위선을 버리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픈 마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제발 재판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억울한 사정을 좀 변호 좀 해주세요. 하나님 힘이시잖아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왜 저를 슬픔 속에서 다니게 만드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원통함과 슬픔과 또 하나님을 향한 소원함까지 전부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의 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억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상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로, 내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인은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낸 후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시선을 자기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구합니다.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놀라운 기도지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억압하는 저 원수들 없애주세요.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즉시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문제 자체를 해결해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0: 빛이 무엇입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안내자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1: 말씀의 숲 지금까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됐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3-584-2367번 063-584-2367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학원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에 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씨 교회는 정영숙 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씨 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아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의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 373의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즉흥 여행이라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바다를 보러 갈까?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면 기차표를 바로 끊고 떠나는 거죠. 어디로 갈지, 또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볼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참 소중한 자유라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북한의 동포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떠났고 또 보고 싶은 풍경을 마음껏 바라보는 일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북한의 동포들. 언젠가 그들도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떠났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고 또 우리와 같은 바다와 하늘을 마음껏 자유롭게 어디든 가서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자유의 길에 복음의 빛이 먼저 비추기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또 북한의 회복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찬양으로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북녘 땅에 정말 자유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주는 참 자유의 빛이 온 땅 구석구석 또 북한의 모든 동포들에게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이 시간은 단지 통일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나 될 그날을 오늘부터 이곳에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또 각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탈북민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 시간 북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 나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우리의 작은 기도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모퉁이들 선교회 정은주 간사님의 기도 편지로 함께합니다.

샬롬 모팅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 북한 성도가 보내온 편지를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의 편지를 나누고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7월 장마철에 섬이 고립되어 양식이 떨어져 굶게 되었다고 소식이 계속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못 들은 척하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보며 먹을 양식을 장만하여 쪽배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며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 배에 앉아 주님한테 하소연도 해보았습니다. 주님, 저 늙으신 할머니들 때문에 제가 이 젊은 나이에 고생하다가 죽어야 합니까?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번 사역을 통하여 저 아주 먼 곳에 있는 내륙에 살고 있는 할머니와 그 밑에 식구까지 10여 명이 우리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양식 포대를 받아 앉는 순간 할머니의 입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말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나는 할머니의 손목을 꼭 잡고 나직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 말에 깜짝 놀란 할머니는 모르는 척하면서 너는 아직 모르는 일이니 더 묻지 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안심하세요. 우리 모두 다 예수 믿는 식구들입니다. 나는 기쁨에 넘쳐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너무너무 감격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에야 마음 놓고 두 손 모아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자녀 구실도 못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억하셔서 이렇게 먹을 것까지 보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오늘도 굶주림 속에 있는 동포들의 애달픈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저희들이 능히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지으시고 행하시고 성취시키셨습니다. 그 뒤에는 또한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특히 한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헌금들이 저희가 하는 조선 선교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때까지 빚도 없이 값도 없이 저희들의 선교 사역을 은밀한 중에 도와주시고

0: 밀어주시고 협력해 주시며 기도해 주신 모든 교회와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선 선교 동역자 드림.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북한 선교에 헌신해온 사역자들과 현지 일꾼들에게 복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의 만주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북한 국경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의 문화혁명이 심하던 시기 만주 지역에 있던 조선족들 중에 많은 이들이 북한으로 이주를 했고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중국에서도 북한의 친척 방문을 통해 왕래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고 북한에서도 중국의 친척 방문이 가능한 상황에서 서로 오가는 왕래가 빈번하였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경제적 위기가 몰아닥친 1990년을 전후해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이 이루어졌고 이때 만주 지역의 조선족 교회와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은 북한인들이 예수를 믿고 북한에 돌아간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들을 조선족 성도들이 북한을 방문해 돕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수고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북한에서 은밀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것을 숨겨야만 살아갈 수 있는 북한의 환경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은 숨죽이며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홀로 때로는 소수의 무리가 고군분투하며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위로하고 힘을 돋우어 더욱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북한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중국과 북한의 문이 활짝 열려 조선족 교회와 사역자들을 통해 북한 선교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성도들의 필요를 더욱 공급하고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자들을 통해 북한 성도들을 위로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도 선교회 정은주 간사님의 선교 편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눠주셨던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찬양 들으시며 북한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9일부터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시에서 제20회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45개 국가와 지역의 선수들이 참가하게 되는데요. 북한도 이번 대회에 축구와 탁구, 역도, 유도, 레슬링, 복싱, 체조 등 14개 종목에 95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금메달을 기대하는 종목은 대표적으로 여자 역도가 있습니다. 리성금, 강현경, 송국향과 같은 선수들이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체조와 탁구에서는 남북 선수들 사이에 맞대결 가능성이 있어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참 특별합니다.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나라들도 같은 규칙 아래 한 경기장에서 만나고 서로 다른 국기를 가슴에 달고 있어도 경기가 끝나면 악수를 나눕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흔히 평화와 교류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 북한 선수단을 바라보면서 마냥 박수만 칠 수 없는 안타까운 소식도 보게 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일본으로 파견되는 선수들에게 국가정보국 관계자들의 밀착 감시를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훈련이 끝난 뒤에는 사상 총화가 진행되고 출국에 앞서 충성의 맹세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심지어 선수들의 직계 가족들에게는 신원 보증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받는 두려움까지 안고 국제 무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선수들에게 있어서 잘하고 오라는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반드시 조국의 영광을 증명하고 돌아오라는 무거운 명령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은 분명 많은 선수들이 꿈꾸는 무대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가치를 메달의 색깔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메달을 따도 소중한 사람이고 메달을 따지 못해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엄을 국가가 주는 훈장이나 성취에서 찾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람은 어떤 국가의 선전 도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며 어떤 체제의 구성원이기 전에 존귀한 한 인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금메달이 가장 빛나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의 가치는 그 어떤 메달보다 귀합니다. 저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응원합니다. 동시에 북한 선수들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다만 더욱 본질적으로 그들이 몇 개의 메달을 따느냐보다 국제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자유롭게 웃고 대화하며 자신들도 우리와 똑같은 존귀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남과 북의 선수들이 감시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패배에 대한 책임과 징벌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서로를 격려하며 경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의 국경선이 없어지는 것이 복음 통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북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땅히 존엄과 자유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복음적 평화 통일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남과 북의 선수들이 서로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 역시 경기의 승패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의 얼굴 뒤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삶과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다시 한번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한국교회, 한국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북한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주님께서 이루실 한반도의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김태희였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살아가면서 참 고마운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감사한 경험을 했는데요. 학원에 다녀온 아들이 케이크 하나를 들고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수학학원 선생님께서 내일이 생일이지 축하해 하시며 주셨다고 합니다. 작년 아들의 생일에도 케이크를 주시며 가장 먼저 축하해 주셨는데 올해도 변함없는 사랑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동이 되고 감사했어요. 이 세상 어떤 호의도 당연한 것은 없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알기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함의 고백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도 더욱 행복으로 물들어가게 되죠. 그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바라며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네, 은혜의 힘입니다. 이정림 사모님의 목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9월 12일 토요일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이 시간 어디서 무엇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실까 늘 궁금해요. 그리고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신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셔야 합니다.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키지에서 밀키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업 뽀또야에서 말씀카드 액자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9552님, 남편과 코엑스를 지나며 듣고 있어요.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감사의 고백에 제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신청하신 찬양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7982님, 저는 학교 강의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8380님, 오늘 가족들과 새벽부터 벌초하고 지금 끝내고 극동방송 들으며 힐링하며 가는 중입니다 하셨는데요. 아, 뿌듯하시겠어요. 평안한 주말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0490님, 저는 안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과 날씨에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는데요. 아, 정말 공감이 되네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신청해 주셨는데요. 어린이 합창단이 영어로 찬양하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띄워드리고요. 좀 전에 신청하셨던 찬양이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팀 로거십의 목소리로 이어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문자 메시지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0147님, 식사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이 시간엔 처음 듣는 것 같네요. 오늘 날씨가 무척 좋아요. 주님이 주신 이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이 찬양 들려드릴게요. 0193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신청합니다. 주일을 기다리며 방송을 듣고 있어요. 기후변화의 이상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해야 할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손이 더욱 내 팔을 향해 펼쳐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감사해요. 21님, 나의 사랑하는 책 신청합니다. 저는 이사야 성경 말씀 필사하며 하늘 편지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 은혜의 시간 잘 이어가시고요. 아, 신청하신 찬양 중에 두 곡 이어드릴게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신윤원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고요. 아, 강찬의 음성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함께 하시죠.

네, 8787님, 인천 숭의교회 문화국 전도사님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사분에게 의학의 지식과 의술을 더하사 속히 완치되길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더욱 믿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지선의 목소리로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더욱 복된 주일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23절을 본문으로 인생의 감옥을 지나는 영적 지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 임마누엘의 대오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리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의식. 그 다음에 코람데오의 의식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계신다. 그 의식. 그러니까 누가 알아준다 그러면 훨씬 다르잖아요. 누가 보고 있다면 우리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셋째는 지금 나에게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시간이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탄탄대로가 열려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 참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파란만장이면 1억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성실함을 인정받았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되어야 되는데 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갈 때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던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짠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지는 것이죠. 내 자유와 희망이 철저히 박탈당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바로 그런 공간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내려놓고 싶은 바로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감옥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사업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족이나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고 건강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감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인생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강력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감옥 속에 있을 때는 외로움이라는 게 찾아오거든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있다면 세상은 몰라줘도 나도 내 힘의 한계를 느낀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본문 시작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그 후에라는 건 어떤 후를 말하는가 하면 요셉이 종사리에서 더 깊은 나락인 옥사리로 떨어지고 참담한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에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애굽 왕의 최고 실세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임금의 노를 사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한 일처럼 보여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요셉의 다음 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치밀하게 일하고 계신 거대한 섭리의 서막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셉의 눈에 비친 이 환경은 더 깊은 나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한 감옥을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무대로 사용하고 계시고 막힌 길을 새로운 출구로 만드시고 끝없이 보이는 지점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감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 장면을 준비하는 무대였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힘들면 버림받은 것 같아요. 혼자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감정 따라 우리하고 똑같아서 왔다 갔다 하는 분 아니에요. 언약하셨다. 이 언약은 법적인 문서로 적는 그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은혜를 쉽게 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도 무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감옥 속에서 미래도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사건을 만드시고 바로의 신하들을 감옥에 보내는 사건을 만드시고 그걸 내 인생과 엮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실 때에 오늘 이 자리는 고통하는 고난의 터널이 아니라 무너짐의 자리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대기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든 분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몸에 느껴지지 않아도 그 믿음 붙으셔야 돼요. 요셉은 그 믿음 붙들었어요. 두 번째 요셉이 붙은 것이 뭐냐면 인생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참된 섬김의 삶. 고난이 찾아오면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나 하나 살기도 벅찬데 남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어라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친위제당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나타나는데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수종들게 했다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행정적인 의무와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할 일은 이 사람들에게 심부름 해주는 거다. 그렇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섬겼다 되어 있는데 이 섬겼다라는 이 사용된 단어는 뭐냐면 샤라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종이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고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졌던 그런 모습과 마음을 얘기할 때 샤라트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히 제수로서 마지못해서 눈치를 보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듯 진심 어린 돌봄과 사랑으로 두 장관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요셉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요셉이 그들의 방에 들어갔을 때 두 장관의 얼굴에 깊은 근심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들의 근심은요 폭풍우가 치듯 마음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얼굴이 헬쑥해진 상태를 그런 의미합니다. 한나라의 최고 장관들을 지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했을까? 사람들은요 자기 이야기를 아무한테나 안 털어놔요. 실없는 사람이나 계속 얘기하고 못 견딘 사람이나 하지 보통 사람들, 한나라의 장관쯤 한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누구든지 만나면 자기 얘기 붙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 찾아서 얘기해요? 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줄 사람. 그리고 내가 말하는 말의 내용을 무게 있게 받아들일 사람.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근심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할 때 이 종이면서 죄수인 이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자기들이 꾼 꿈을 얘기해 달라고 할 때 얘기할 장관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요셉은 진심으로 자기들을 섬기고 자기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요셉이 섬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기 전에 43절에 이를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큰 사람 되고 싶잖아요. 큰 사람 되고 싶다면 큰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되라. 높은 사람 되고 싶냐? 으뜸 되는 사람 되고 싶냐? 종이 되라. 뭐예요?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요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있는가로 증명이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 샤라트 이 성김을 통해서 훗날 무슨 역사를 만드는가 하면요 요셉이 이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 대신이 되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성김을 사용하셨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거든요.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어.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꿔서 2년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한 거예요.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것을 기억하면서 요셉을 소개합니다. 바로왕에게. 요셉에게 섬김을 받았던 그 사랑, 그 깨달음을 기억하면서 요셉을 세워요. 요셉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총리로 세워진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쓰셔요? 요셉의 섬김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의 삶을 바꾸는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바나바 우리 모집할 때 간증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요. 자기는 어렵고 힘들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내 혼자 문제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 목자님을 통해서라든지 주변을 통해서 바나바 들으라고 소개를 받아서 해볼까? 그래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먼저 자기 마음이 위로를 얻고 자기 문제가 어느새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간증 들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바나바 간증할 때 여러분 눈여겨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시라고요. 진심으로 남을 섬길 때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줘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섬김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인생의 감옥 속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문제를 붙들고 해결하려고 흔드는 것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가족들을 더 위로해주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에 작은 거라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그 섬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지금 바나바 모집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요셉이 뭘 했냐면 원망을 끊고요. 원망을 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원망을 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장관들이 자신의 불안한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8절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랬어요. 요셉은 꿈의 해석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치부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당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점술의 신도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과 언약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너는 그 하나님 믿는데 너는 왜 감옥에 왔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왜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실력 있고 내가

영역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야 자기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왜 요셉이 엘로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할 때 요셉에게는 원망이 없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잘하는 것이 원망이에요. 요셉이 원망한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원망할까요? 자기 자신부터 원망할 거 아니에요. 자기 이 바보야, 이 바보야. 꿈을 꿨으면 그냥 그 꿈을 간직만 하지. 괜히 형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때부터 네 신세가 꼬이기 시작했어. 내가 왜 그렇게 바보짓을 했을까? 내가 보디바리 아내가 잘 꼬실 때 그때 잘 분별해서 그 집에도 가지 않았으면 됐는데 바보처럼 그 일이 있다고 가서 그 부른다고 하고 붙잡는다고 붙잡혀 있고 이 바보처럼 내가 행동했어. 내가 왜 이리 못났지? 여러분, 자기를 원망하면요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져요. 전 제가 상담을 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남아지는 사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속에 있는 좋은 잠재력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 다 짓밟아버려요.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쓸모없는 인생이야. 원망하는 사람도 속에 그 마음이 들어가요. 요셉이 또 원망한다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다른 사람 원망하겠죠. 우리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누구 원망할까요? 형들 원망할 거예요. 나를 사랑할 형들이 나를 팔아버리다니 왜 이럴까? 그 사람들 참. 그럴 뿐 아니라 또 보디발의 그 부부도 원망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여부도 알아보지도 않고 나를 무조건 감옥으로 보내는 바로 그 보디발이나 그 아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우리는요 원망이 전공 과목이에요. 조그만 짓은 원망, 남 탓.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이래 된 거야. 차라리 너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왜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남자 중에 이 남자를 만나게 해서 내 신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남자는 또 그런 생각이 세상에 많은 여자 중에 왜 이 여자를 만나서 내 신세가 이렇게 됐을까?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살아보세요. 그 인생 속에 희망이 있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습관처럼 하거든요. 그 바꿔야 돼요. 왜요? 원망은 이게 보통 원망할 때 이게 제가 이게 원망의 법칙이라고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원망할 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이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이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화나지만 하나는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게 되고요. 세 개는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남을 원망하려면 내 속에 4배 정도가 부글부글 끓어야 원망이 나가요. 그러면 남에게 이 독소가 맺힌 원망이 나가는 것보다 4배나 내 마음이 먼저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 그 다음에 요셉이 원망했다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부정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친 대가가 이 시궁창 같은 감옥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 없었을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원망의 주머니를 비우고요 그 자리에 감사의 주머니를 채웁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범죄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가시니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감옥에서 건져 주소서. 이 사람에게 소망을 품었어요. 제가 말씀 보면서 느낌이 요셉이 지금까지 어떤 고난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때문에 이제 석방돼서 가는데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아, 저 사람 죄가 없어 풀어줘. 그러면 그 정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석방됐을 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정말 요셉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풍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 흉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을 하나님은 바로 이 2년 동안을 요셉을 새롭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감옥을, 이 감옥에서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요셉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섬겼어요. 바로 그 섬김과 하나님 믿고 기다렸던,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내면적으로 강해지게 되었고, 그 내면이 흉년을 이기고 부년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감옥을 여러분 지나고 계세요? 얼마나 외롭고 힘드세요? 그러기 하나님 약속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섬긴다. 그 감옥 안에서도 섬긴다. 누군가를 섬긴다. 우리 결혼 생활도 서로 섬기는 거거든요. 아내와 남편 섬기는 거고, 자녀 섬기는 거고, 자녀는 부모 섬기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목자가 목원들 섬기고,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더 나가서 바로 원망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준비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세워가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요셉의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서 인생의 감옥에서 무사히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새로운 단계로 변화시켜 나가는 전환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감옥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말고, 원망하다가 세월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쫓아나가면서 주 앞에 존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그래서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 그리고 정말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해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지막 토요일 저녁을 찬양과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찬양사역자 김예찬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시죠? 벌써 9월의 두 번째 토요일 저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추석도 가까이 다가오고요. 정말 가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새벽에는 날씨가 많이 쌀쌀할 정도로 저녁엔 또 추울 때도 있을 정도로 가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는데요. 가을이 되면 그렇죠. 많은 또 과일들을 먹고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계절인데요. 가을이 다가오면서 또 우리의 인생에 열매들도 잘 맺혀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여름이 벌써 지나고 가을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고 아무 열매도 맺혀지지 않은 것만 같을 때, 그러나 그럴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끝내는 열매 맺게 하실 그 주님,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며 시간에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9월 12일 토요일 김혜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지금 시작합니다.

하니의 인내, 플레이트 워십의 예수로 살리, 올댓팀의 넓은 들의 익은 곡식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요즘 영화관에서 천만을 넘은 2026년에 두 번째 천만을 넘은 영화가 있죠. 바로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전쟁의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그 오디세이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또 아들의 이야기. 그런데 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또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정말 볼거리가 시각적인 장면들이 너무나 그 현장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너무 좋은 영화이면서도요.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그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의 내용을 보면서 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삶도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국 중에 정말 그 오디세이를 좋아했고 따랐던 그런 신하들, 부하들은 끝까지 오디세이를 다시 돌아올 것을 믿으면서 현재 처해진 상황들이 너무나 위태롭고 처량하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올 나의 주인, 나의 왕, 오디세이만을 기다리는 그들의 그 모습, 또 그들의 그 믿음. 오디세이가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디세이밖에 없다. 또 그렇게 고백했던 아내의 고백. 그런 고백들을 보면서 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또 새로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실 때요.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이어스의 지저스, 소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이자 61의 하나님의 나팔소리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이 시간 말씀 예찬.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함부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이 전쟁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아군과 적군을 제대로 식별하는 게 참 또 중요한 한 가지 요소이죠. 그런데 사울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서 진짜로 이 전쟁의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진짜로 이 전쟁 가운데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적군은 블레셋이지만 사울이 싸워야 할 싸움은요, 블레셋과 싸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뒤에 반드시 내가 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 시간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넘어서 그 마음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그 싸움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정말로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이 전쟁 가운데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이 전쟁의 주관자임을 너는 믿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에게 확인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 여러 문제들이 놓여져 있죠. 여러 상황들이 놓여져 있죠. 그런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힘으로 그 문제와 상황들을 해결해봐,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 내가 보겠어, 그것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 놓여진 영적인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싸움은 그 전쟁을 내가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우리를 대신하여 나가시는 대장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사울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의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요, 이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무기 든 자와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의 적군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쟁의 승리와 주관자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또 무기의 어떤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그 하나님 옆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는데, 양이 늑대를 만날 때, 양이 짐승을 만날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목자 뒤에 꼭 붙어서, 목자 옆에 꼭 붙어서 숨는 것만이 양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목자인 줄 알고, 우리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자꾸만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살아갈 때요, 요나단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는 나의 손에, 나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실 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그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인생의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갈 때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사랑교회 김예찬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The men of Israel had taken an oath at Mizpah. Not one of us will give his daughter in marriage to a Benjamite. Judges chapter 21, verse 1.
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사사기 21장 1절 말씀.
0: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이제 아침

전적으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럴 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콧물 흘리면서 훌쩍거리시는 분들 눈에 띕니다. 네, 극동방송은 지난 화요일 서울 상수동 사옥에서 미스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1,100여 분이 오셔서 참 많이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목요일에는 전국 운영위원 하반기 목요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아침 식사하면서 친교하고 헤어졌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 참 반가웠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이 올해 70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한양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홈커밍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콘서트도 열릴 거고요. 세시봉 무슨 뮤지컬 가수도 와서 또 찬양하고 어린 합창단도 찬양하고 할 거예요. 또 운동장에서 또 게임도 치러지고 역사 체험하는 이런 체험관도 있고 푸드코트 등 다양한 행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설치되어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찬양입니다. Come Thou Fount. 우리말 제목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Well, after the Civil War, 자, 내전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간의 내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Most of the tribe of Benjamin was dead.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Including the women and children. 여성들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거의 다 죽었어요. The Israelites were sad. 이스라엘 사람들도 슬펐지요. And concerned for the future of the tribe of Benjamin. 베냐민 지파도 한 부모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미래가 걱정이 되었어요. Because they had all agreed to be cursed if they gave their daughters as wives for the Benjamites during the war. 전쟁 때 이들이 맹세를 한 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요. To be cursed, 저주를 받겠노라고. 만약에 they gave their daughters,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딸들을 부인으로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면, 다시 말해서 베냐민 사람들과 혼인을 맺으면 자신들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맹세를 했었어요. The Israelites had all gathered together.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였거든요. 한 자리에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And had agreed. 그리고 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That anyone who missed this meeting would be killed. 누구든지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일 거라고 말이죠. No one from Jabesh Gilead. 그런데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안 한 거예요. Had come to the meeting. 이 모임에. So, the Israelites killed every man and woman in Jabesh Gilead.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의 모든 남녀를 다 죽였습니다. But save the virgins. 그런데 누구만 살려줬어요? 처녀들만 살려줬습니다. Alive to give to the surviving Benjamites as wives. 이 처녀들을 살려준 이유가 나옵니다. Surviving Benjamites.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참 거의 다 죽고 600여 명의 남자들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결혼하라고 아내가 되라고 처녀들만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The Benjamites were also allowed to steal the young Israelite women of Shiloh as they danced at a festival.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참 어떤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여기 무도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또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이 실로에서 온 여성들 200명을 그냥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 한 200여 명 남은 남자들과 혼인해도 좋다라고 몰래 훔쳐가도 좋다라고 그냥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쟁을 할 때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절대로 그들과 혼인을 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혼인하게 되면은 우리가 스스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 맹세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꼼수를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로에서 온 이스라엘 여성 200명을 결국 베냐민 지파들로 하여금 몰래 데려다가 결혼하게끔 눈을 감아주는 것입니다. This way, 이렇게 함으로써 the families would not be cursed. 자기들이 이스라엘 여성들을 베냐민 지파 남성들과 결혼하게끔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몰래 데려갔다 훔쳐갔다 이런 명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네는 이런 저주를 모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For giving the young women to the Benjamites. 그래서 젊은 여성들을 이스라엘 여성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줬다는 이유로 말이죠. The Israelites thought again about their actions.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했던 처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They had fought a holy war. 참 성스러운 전쟁을 치렀다고 그들은 자부했겠죠. But they had made some promises. 이들이 맹세를 했다고 그랬었어요. That were too strong. 그런데 너무나 가혹했던 거예요. They had promised that their daughters would not marry the men from Benjamin's tribe. 이들이 했던 맹세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여성들이 would not marry the men from Benjamin's tribe. 베냐민 지파의 남성들과 결혼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맹세의 내용이었습니다. So, they had not allowed them to marry them. 그래서 허용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여성들로 하여금 베냐민 남자들과 결혼하도록. They were sorry about that. 이들도 참 안타까웠지요. But it meant that the tribe would not continue.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면은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즉 이스라엘 여성을 어쨌든 남아있는 6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내들과 결혼하게 하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 자체가 대가 끊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말이죠. Because it meant that the tribe would not continue. 왜냐하면 내버려 뒀다가는 이제 베냐민 지파는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They built an altar. 그리고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This was probably at Mizpah. 아마도 미스바에 제단을 쌓았던 것 같아요. Because there was already one at Bethel. 왜냐하면 베델에는 이미 제단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사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는 가까스로 대가 끊기는 것을 면할 수가 있었고 백성들은 각자 자기 지파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연합군으로 모였다가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사사기 전체에 이 유명한 마지막 구절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함께 공부하게 될 룻기를 거쳐서 사무엘에 가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빙고,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Bluegrass Brethren의 찬양입니다. I know whom I have believed. 우리말 제목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take care of your people.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살펴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Even after they have sinned greatly, 그들이 엄청나게 큰 죄를 범했음에도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우리로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How you took care of the Benjamites. 하나님께서 정말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지 and ensure that their tribe would survive. 그리고 그들의 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 보장을 해주시니 Despite their actions in defending the criminals of their tribe. 그들 지파의 이 범죄자들을 정말 옹호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during the civil war 내전 동안에 Thank you that you took care of them. 그들을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And provided a way for them to have wives to continue their tribe. 그래서 그들의 종족이 정말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아내들도 보내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니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 that you do for us.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즉 장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기브온 그리고 라마인데요. 여호수아 18장 25절에 등장합니다. 참고하시고 잘 따라해보세요. 기브온, 기비안, 기비안, 기브온을 기비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라마는 비슷해요. 라마, 라마, 한 번 더요. 라마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now that we've completed the study of Judges, starting next week, we will begin a new book called Ruth. 네, 오늘로 사사기 공부를 마쳤으므로 다음 주부터는 룻기를 공부하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경 목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든 그렇죠. 지난 과거보다는 앞을 바라보면서 현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옷자락을 여미면서 오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것이 저는 지혜롭고 복된 자의 삶이라고 봅니다. 흘러간 물로 물레를 돌릴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는 지난 과거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진이 부릅니다.

주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한 수영자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고 싶고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수영자에게 이랬습니다. 사람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대답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하니까 그분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바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참 고개를 숙이면서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보고 심판하심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 속에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님 옆에 감당하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지 않고 내 방법과 뜻대로 살았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습니다. 마치 마귀도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교도소 안에서 확실히 느낀 것은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보고 심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옆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랬어요. 정말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성경에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려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옆에 우리 형제님이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면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고 그 삶에서 발생한 모든 장애물에 때로는 감사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했더니만 그 형제가 아멘 하더라고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장애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한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옹기장에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간의 은밀한 것을 보고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수용자 형제를 손을 잡고 또 기도해 준 다음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 우리 형제 이 마음 편치 마시고 이제 남은 여생 주님만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울더라고요. 나이는 한 50대 정도 되는데 사업을 하다가 이제 교도소에 오신 분인데 사업을 하다 순간 판법을 해서 왔고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생활을 했는데 자신은 결국은 종교활동을 한 것 같다 하면서 그 행위를 보시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본다 하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웠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여생 정말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욕심과 내 아집과 내 가치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웃기심을 위해 산다고 하는 그 모습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입말로에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옆에 나라 지금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화가 부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감에 주로 인하여 만족함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하고 요한계시록 22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삶의 내용은 하나님 옆에 살지 않고 세상 사람 보기에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삶, 고아와 가본 낙원의 옥에 갇힌 자를 돌보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또 연약한 자를 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시하

살려고 하는 삶. 우리가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말 뜻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사람은 결코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연약한 자들 돌보고 그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도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인들이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살아온 삶을 가지고 멀리하거나 평가하거나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의 보랍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잣대로 상대방에게 들어대서 내가 생각하는 잣대에 상대방이 미치지 못하면 우린 비방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수군수군됩니다. 저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내 앞에 있는 분들 비록 그들의 과거의 삶이 어땠든 그들이 잘못 살아왔든 또 이단에 빠져있든 범죄 속에 살아있든 그들의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영혼들을 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그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심을 믿고요. 기왕이면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며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희식이 부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들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가끔 마음속 고민과 염려의 크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커질 때가 있죠. 하지만 밤새 고민한다고 해서 내일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맡긴다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머릿속을 맴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지난주는 명성가, 모차르트의 명성가로 여러분과 같이 했고요. 오늘은 찬송가, 독창이나 편곡으로 여러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중에 이 찬송가는 찬미에 속합니다. 언제나 찬송을 부르고 들어도 은혜스럽고 우리 삶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먼저 들으실 찬송은 너희 죄의 흉악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그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복음의 핵심을 담은 찬송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소프라노 이혜선의 노래인데요. 이 이혜선 선생님은 은퇴하신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찬양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말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프라노 이혜선의 노예제 흉악하나입니다.

너의 주의 흉악하나 소프라노 이혜선의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찬송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죠.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받는 어떤 핍박, 그런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이 안 가지만은 그럴 때 더욱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르간 연주로 듣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인 신동일의 연주입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오르간 신동일이었습니다. 드릴 찬송은 찬송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이 곡은 맹인 여류 시인인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찬송시를 썼는데요. 파니 크로스비는 아시다시피 태어나서 6개월 되던 해 실명을 해서 평생을 맹인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서 복음 찬송 작가, 또 평신도, 그리고 성악가, 오르가니스트, 맹인 오르가니스트라는 말이죠. 맹인학교 교사, 많은 집회의 강사, 그리고 상담자로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오늘 들으실 찬송, 오늘 모태트 합창단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모테트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 드릴 찬송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라는 찬송입니다. 다 아시는 찬송이시죠? 이 찬송 가사는 굉장히 오래된 가사입니다. 중세 수도사 베르나르, 지금부터 1000년 전 사람인데요. 그분이 예수 둘지스 메모리아라는 이제 라틴어인데 예수를 생각하는 일이 참 달콤한 일이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세드 뭐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얼굴을 뵙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우리 그쵸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데 그분을 배운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곡의 원제는 세인트 아그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304년,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이죠. 그때 순교한 13세의 어린 소녀의 이름을 따서 이 곡의 제목을 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연주는 성결대 콘서트 콰이어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아와 함께 성화 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찬송가로 여러분과 함께 산책하고 계십니다. 9주를 생각만 해도 성결대 콘서트 과외였습니다. 이번에는요,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여사가 1856년 전염병으로 자녀들이 모두 죽은 후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신의 병약한 육체의 고통과 번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되찾고 쓴 찬송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의 남편인 장로교 목사 프렌티스 박사가 이 시를 나중에 발견했고 윌리엄 던이라는 사람이 곡조를 붙여서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들으시는데요. 이 곡은 이제 원래는 찬송가가 아니었는데 요즘 찬송가로 들어가 있죠. 말로떼의 주기도문입니다. 네, 이 곡을 이제 김기영 씨가 편곡을 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원곡을 들을 때마다 조금 변화를 시켰는데 더 극적이고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연속해서 들으시는데 박신호 과외의 노래로 들으시고요. 주기도문의 독창은 나소영입니다.

네,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연속해서 주기도문 들으셨습니다. 박신화 과외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신 찬송은요, 이것도 두 곡 연속해서 들으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이 곡은 무반주로 노래를 부르는데 경동교회 찬양대가 무반주로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한 곡이 참 많은데 그 곡과 험한 시험 불속에서 잘 아시는 찬송이죠. 이 두 곡을 연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최승환이 지휘하는 경동교회 찬양대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그리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연속해서 들으셨는데요. 경동교회 2부 찬양되었습니다. 이제 찬송과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항상 주 날개 밑에서 편안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추운 날개 및 편한 이신의 소프라노 신용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보에와 함께하는 찬양 들으시겠습니까? 오보에라는 악기 참 신비한 소리를 냅니다. 바로크 음악에 특히 바하의 음악을 들어보면은 오블리가토, 그러니까 독창과 함께 나오는 솔로 악기로도 많이 쓰여지죠. 지금도 많은 곡에 오보에가 나타나서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준비했습니다. 오보에 연주의 우경민, 합창은 이와 챔버콰이어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오보의 우경민 합창 이화천 목화였습니다. 이번엔 국악 연주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에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가 모두 찬양해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국악단체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세 곡 연속해서 들으시겠는데요. 먼저 어둠밤 시대리니, 소프라노 곽신영의 음성이고요. 두 번째는 구주여 광풍이 불어, 인천시립합창단.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아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나 속죄함을 얻은 후, 박신혁 화요입니다. 이제 이 세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선거산책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화였습니다. 편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큰 감동을 주었던 뉴스 중에는 지하철 내의 화재나 돌발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지하철 의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객차 안에서 불꽃이나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혹시 모를 피해를 염려해서 주저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의인들은 정해진 매뉴얼이나 주변의 시선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뛰어들어서 뭐 노인을 업고 대피시킨다든지 소화기를 들어서 초기 진화를 도우며 대형 참사를 막아낸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이라는 그런 엄격한 종교적 규례보다 병든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리는 길을 택하셨던 것을 보게 됐죠. 지하철 의인들의 행동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인 형식과 체면보다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실천을 닮아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길까봐 고통받는 이들을 보고도 침묵했지만 의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내어놓는 용기를 발휘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형식적인 경건함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위기에 처한 이웃을 향해 주저없이 손을 내미는 사랑이 있는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해보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윌러브의 낮은 곳으로, 류재석의 소원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곳에는 수종병이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형식에 매여서 고통받는 생명을 외면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으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안식일에 참된 정신이 율법 준수가 아닌 생명 구원과 사랑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형식과 외적인 규례에 치우쳐서 정작 중요한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따뜻한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함께 향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픔을 지닌 이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의 유익과 바쁜 일정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했던 순간들을 회개하고 종교적인 명목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위선에서 벗어나 이제 빛으로 또 향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메마른 율법주의를 넘어서 참된 생명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빛으로, 주리의 빛으로, 향기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어노인팅의 빛으로, 주리의 빛으로 향기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가이시면서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로 일하던 시절,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실 때 주일인 안식일은 무엇보다 엄숙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로 여기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엄격한 이 주일 성수를 지키려던 중에 극심한 통증으로 쓰러진 응급 환자의 다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주변에서는 목사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그냥 내일 병원으로 가보세요 라면서 종교적인 체면과 규례를 내세우며 그렇게 조언을 했지만 존스 목사님은 즉시로 병원으로 달려가셔서 환자를 돌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일보다 더 거룩한 안식일의 예배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예수님을 보면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허례허식을 깨시고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역시도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짜 긍휼을 또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주일 성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존스 목사님께서도 주일을 엄숙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정말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혹시나 이것 때문에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의 발걸음, 생명을 구하는 일을 멈추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망설이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동시에 예배자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수지의 행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앨범 가운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수지의 행복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앨범 가운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어느 집사님의 집에 스마트하고 비싼 로봇 청소기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청소기는 바닥에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이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가서 청소를 했고 이 정해진 동선과 완벽한 매뉴얼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아주 똑똑한 기계였다고 해요. 어느 날 거실 한가운데에서 청소를 하던 이 로봇 청소기가 집사님이 아끼시는 유리 화분을 탁 쳐서 넘어뜨리면서 깨지는 바람에 이 사랑하는 반려견이 그 파편에 발을 찔려서 낑낑대면서 피를 흘리고 아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정말 급한 마음에 다급히 로봇 청소기를 멈추려고 버튼을 꾹 눌렀는데 로봇 청소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삐리비리빕 지정된 청소구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동선을 재설정합니다. 삐 하면서 피 흘리는 강아지를 피해서 쌩 하고 지나가 버리더랍니다. 어쩌면 이 로봇 청소기의 모습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쏙 빼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이라는 완벽한 시스템과 매뉴얼에 팍 갇혀서 눈앞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병든 자들을 보고도 아이 지금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 안 되는 시간이야 하면서 마치 로봇 청소기처럼 에이 지금은 안식일 규칙을 어기면 안 되는 시간이야 마치 이러듯이 융통성 없이 아픈 자들을 두고 쌩

0: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규칙이라는 기계적 장치보다 아픈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명확하게 깨워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먼저 사랑과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게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찬양 선교단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십자가의 전달자.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불리신 나병 환자들을 평생 사랑으로 섬기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와 종교계 일부에서도요, 한센병 환자들을 향해서 부정한 자들이니까 멀리해야 된다, 이런 차가운 편견과 율법적인 격리 논리가 당연하게 여겨질 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그리고 정해진 사회적 규범의 벽을 과감히 허무시고 환자들의 상처를 직접 입으로 빨아내시면서 돌보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병든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곧 주님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과 사랑의 법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병든 자를 보면서 침묵하고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려 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이 차가운 시선이나 편견이라는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픈 이웃을 향해서 기꺼이 손을 내미는 따뜻한 용기를 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윤수의 너는 내 아들이라, 소향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은수의 너는 내 아들이라, 소향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운전을 하시다가 길이 막혀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꼬불꼬불한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뒤에서 비상등을 켠 구급차가 삐요 삐요 하면서 다급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오고 있더랍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정말 막 당황스럽고 너무 황당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내비게이션 음성은 고집스럽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앞으로 직진하세요. 앞으로 직진하세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앞으로 직진하세요. 직진하세요.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바람에 운전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결국 운전자는 과감하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시하고 차를 옆으로 빼서 구급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는 고장난 이 내비게이션이나 유연성 없는 길 안내 시스템과 비슷하다는 거죠. 정해진 법과 규정만 맹신한 나머지 당장 생명이 위급하고 또 돌봐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지금은 안식일이라 도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멈춰서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꽉 막힌 규정의 길을 과감히 벗어나셔서 생명과 사랑이라는 가장 빠른 참된 은혜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예수담기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시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쿵쿵 뛰는 심장과 그 심장이 수납된 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주께서 핏값으로 다시 사셨으니 내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 것이라 고집하며 만족 없이 불평만 했습니다. 누렸던 가정의 안락함과 가슴 적시는 부모 형제의 사랑이 당연한 줄 알았고 그득한 웃음 윤기 나는 젊음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가져가셔도 억울해 말아야 함은 다 주신 것이며 덤으로 얻어 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값진 것을 당연함으로 여겨 내 소유로만 두면 쇠하여서든 달아서든 없어지는 것이니 잃지도 빼앗기지도 말고 자원하여 재단에 드린 성자처럼 십자가 아래 두어 영원한 부활의 별이 되게 하소서. 네, 김형종 목사님의 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시에서 일부를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이 시의 고백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 바로 나의 생명이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어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그 사랑, 이어서 At the Cross,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송가, 켈리 밀라드의 영어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시 중에서 일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님을 알고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일상을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 자체가 익숙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 또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조금씩 흐려지기도 하지요. 너무나 귀한 것인데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또 사단에게 그 감격을 빼앗기지도 말고 가장 최고의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밤에 힘찬 찬양을 들으면 또 색다른 느낌이죠. 만나워십의 물들어 이어서 크룩스의 찬양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보내드렸고요. 하늘에 펼쳐진 약속 플레이트의 찬양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이 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152번님, 저는 교회 다닌 지 두 달째 됐어요. 기도는 아직 서툴지만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길에 극동방송 듣곤 합니다. 라고 하시며 나는 민노라 신청합니다.

평합니다 하셨네요. 교회 다닌 지두달 되셨다면 아마 지금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런 때를 보내고 계시겠네요. 뭐 기도에 서툴고 노련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대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뭐 어떤 특별한 테크닉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한마디 진실되게 올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귀 기울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신청 찬양 보내드립니다. 나는 믿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1032번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문자로 적어주셨네요. 이 메시지를 담은 찬양 함께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정필립의 찬양입니다.

테너 정필립의 찬양으로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깊어가는 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팀룩 워십의 찬양 너 두려워 말라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강주길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김명선의 시선, 나컨즈 라이브, 내 삶은 주의 것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어제죠? 어제 신청곡으로 들어왔던 찬양입니다. 네, 어제 6282님인가요? 맞아요. 6282님께서 신청해주신 신청곡 시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명선님의 시선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른 시선이었는데 그러면 또 남겨주세요. 또 들려드릴게요. 자,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시작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저희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은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예배 팀들의 예배곡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곡들 안에서 우리가 청취하는 거지만, 듣는 거지만, 들음으로써 또 함께 고백하고, 우리들의 있는 그 자리가,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과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이끄심을 기대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홀리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한부영의 주님은 산 같아서 두 곡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은 분명히 계시고요. 주님은 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뒤에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든 일에 확신이 없고 특히 죽음이 다가올 때 불안해집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제까지 세상의 기쁨을 갖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죽음만 경험했던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부활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며 성령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야 육신도 살고 진정한 자아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심영진의 비준비하시니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또 항상 까먹고 있는 거, 잊어버리고 있는 거. 나를 누가 주장하게 하느냐인 거죠. 나의 마음을, 내 생각을 누가 주장하게 하느냐. 내 생각을 내 생각으로 나로 가득 차게 만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단에게 속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피값 주고 구원하셨잖아요. 사셨죠. 완전히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맞닥뜨리는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주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 내 예측대로, 내 계산대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됐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면 너무 좋을 텐데 절망으로 들어가죠. 난 어떡하지? 난 이제 안 되나? 아,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영원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당장 보이는 우리의 현실과 어려움들에 매몰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시고 이 순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또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또 그것에 맞서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일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0: 나를 위하여, 부끄러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1: We Love의 성문 밖으로 화해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피아워십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였습니다. Blessed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달빛과 수별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사연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물론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 앱상에서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사용과 신청곡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그냥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입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 사연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든다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보내주시면 사연과 신청곡은 잘 모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방송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방송을 해드렸죠. 그래서 아까 6282님의 신청곡이었던 시선도 들려드렸고요. 한 주간 잘 모아서 토요일마다 사연은 토요일에 다, 그리고 신청곡은 또 토요일 주일에 맞게 좀 나눠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에 이 그 짧은 사연들, 짧은 인사들 있잖아요. 그게 라디오를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같이 가고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동체를 또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순 모임도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뭐 되게 많죠. 뭐 셀 모임 뭐 많고요.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보다도 잘 지내냐고 인사 나눠주는 것, 별일 없냐고, 나는 잘 지낸다고, 그렇게 가벼운 인사를 나눠주는 것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구나,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저 한 주간 동안 내가 사는 거에 바빠서 우리 순원들 내지는 공동체원들을 잘 생각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용기 내서 한번 인사 나눠주시는 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건강하지? 우리 주일날 만나자, 우리 모임 때 만나자 라고 인사해 주는 것, 교제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리더들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신기하죠? 다 리더들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닌데, 서로 해야죠. 서로 해야 되고, 또 서로에게 뿐만이 아니고 리더분에게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리더님, 뭐 순장님,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이거를 순원이 리더한테 보내주면 얼마나 더 힘이 날까요? 또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잖아요. 그쵸? 그래서 리더들에게만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을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또 더 나가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고 있는 리더에게 인사를 전해주는 것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그 준비된 곡을 보니까 제가

주님께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찬양을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토요일 날또 여러분들 만날 거고요.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특히나 가을이라서 많이 선선해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준비해놓고 있는 찬양은 김윤진 간사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팀 로고십에 함께 치여져 가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투명한 가을 햇살 날에 온 세상을 푸르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시작하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네, 벌써 9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가을날 가만히 눈을 감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다 보면은 나지막이 우리의 영혼을 다독이시는 하나님의 다정한 손길이 느껴지곤 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네, 시편 103편 11절 12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늘이 땅을 감싸한 듯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끝이 없죠. 이 새벽 세상의 염려는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우리를 온전히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넓고 높은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마당 예쁘다. 나태주. 마당 예쁘다. 눈에 뵈는 마당만 예쁜 게 아니고 눈에 뵈지 않는 마음의 마당까지 예쁘다. 햇빛이 다녀가서 그렇고 바람이 다녀가서 그렇고 새소리가 다녀가서 그렇다. 하늘이 다가가서 하늘이 다녀가서 더더욱 그렇다. 네, 나태주 시인의 마당 예쁘다라는 이 시처럼 우리 마음의 마당도 주님이 다녀가시면 참 예뻐지겠죠? 주님의 따스한 은혜의 햇빛이 다녀가고 성령의 바람이 다녀가면 우리 마음속에 묵은 걱정은 다 사라지고요. 오직 예쁜 감사의 꽃이 피어납니다. 오늘 드려질 또 주일 예배가 여러분 마음의 마당을 환하게 채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출애굽기 제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노래하였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이 높이 들림 받으셨음이라. 그분이 말과 그 마병들을 바닷속에 던지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셨으니 그분은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를 송축하리라. 여호와는 전사이시니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로다. 그분이 바로의 병거들과 구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장수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덩이 같이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당신이 오른손은 권능으로 용화롭고 여호와여, 당신이 오른손은 원수들을 부수나이다. 당신은 위대한 승리로 당신이 대적들을 무찌르시되 신이 진노를 쏟으사 저들을 구루토기 같이 사르셨나이다. 당신이 콧김에 물들이 한데 모이고 큰 물들이 산더미 같이 곤두서며 후감이 바다 중심에서 오로 붙었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고 략탕물을 찢어 나누리라. 내 영혼이 그들로 욕구를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당신이 친히 바람을 불게 하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이 도도한 물결 한가운데서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당신과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오, 기이한 일들을 이루는 이시여, 당신같이 거룩함으로 영광 받으시고 찬손 중에 두려워할 분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친히 오른손을 내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자비로 친히 구속하신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으며 당신이 힘으로 그들을 당신이 거룩한 것처로 인도하셨나이다. 민족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에돔의 족장들이 공포에 질리고 모압의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가나안 거민들이 간담이 녹아내리나이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덮치니 그들이 당신이 크신 팔에 돌처럼 침묵하되 여호와여, 당신의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당신이 구속하신 백성이 건너가기까지 그리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이 물려주실 그 산으로 이끌어들여 그곳에 그들을 심으시리니 여호와여, 당신은 그것을 거처로 만드셨고 여호와여,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예비하신 그것을 성소로 삼으셨나이다. 여호와는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 속으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난 마른 땅을 밟고 나아갔다. 그때 아론의 누이 대언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니 다른 여인들도 모두 나와 소고를 잡고 그녀를 따르며 춤을 추었다. 이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며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용화롭게 승리하셨음이며 말과 그 마병을 바다 속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이끌어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만나지 못하였고 마라에 이르렀으나 마라에 물이 있어서 그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것 이름을 마라라 불렀다. 이에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꼬 하며 불평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가지를 보이셨다. 그가 그것을 물 가운데 던지니 그것이 단물이 되었다. 거기서 그분은 저들을 위해 한 법규를 만드시고 그들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열심히 귀 기울이고 그의 눈에 옳은 일을 힘써 행하며 그의 계명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법규를 준행하면 내가 애굽에 내린 그 모든 재앙 중 어느 것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곳에 12개의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고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또 수능생 여러분, 네, 특별히 이제 수능일이 또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시기 바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아픈 부위 부위마다 여호와 알라파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너무 온 순간에, 순간에는 반가웠지만 그 다음에는 정말 무서웠고 근심이 났습니다. 그래, 아이를 어떻게 하면 숨길 것인가 하고, 그때 농가철이니까 농병기철이 돼서 모두 막을 짓고 농사를 짓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밤에는 좀 도적 맞히는 만한 농작물이 없었으니까 밤에는 그 막이 다 비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를 데리고 거기다 밤에는 데리고다 놓고 낮에는

또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서 점심도 먹고 해야 되니까 쉬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아이가 새벽 시간에는 내려오게 해서 집에 숨어 있고 이랬거든요. 아이가 온 것이 순간에는 반가웠지만 정말 아짜아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브로커를 찾고 뭐 어쩌고 하다 놨는데 브로커들이 아이가 북한에 들어온 걸 아니까 연결을 취해주지 않고 여기서는 또 한쪽에서는 아이가 북한에 들어갔다고 난사치고 또 한쪽에서는 또 국정원에다가 신고하고 이렇게 된 판에 브로커 찾기가 점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아이가 겨우 카톡으로 문자를 써서 보내면 나는 또 토끼풀을 하러 가는 채 하고 산에 가서는 전화기 가지고 안테나 터지는 그 곳에 가서 그거 보내고 또 문자를 받아가지고 오고 정말 연락 온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서 브로커가 간신히 찾아왔습니다. 22일 만인가 아이가 다시 떠나게 되고 저도 출발하게 됐는데 보이부서 제가 한국에다 전화를 하는데 너무 간절하던 나머지 이분을 저거하면 안 되는데 한 10분 넘어 통화했던 것 같아요. 브로커를 찾느라고. 그래서 아이 이름도 나오고 내가 전화한 위치가 위원지구라는 거 알고 아이 이름을 찾아가서 보이부에서 친정집하고 내 집을 감시를 들어갔던 겁니다. 8명이서 친정집하고 내 집을 한 30m 간격에 지금 있는데 한 이민반이거든요. 그래. 감시를 네 명이서 장밤 한 일주일을 했다는데 그거 몰랐습니다. 감시를 하는 줄을.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반장이 지금 우리 친정집 옆에 집에서 사는데 우리 집에서 좀 이렇게 마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을 손질하는 거예요. 딱 그, 아, 분명 이상하다. 저 북한에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다 보안원이 아니면은 보위지원들입니다. 전복제들이 오토바이를 타거든요. 근데 오토바이가 그 반장의 집에 들어가는 거 봤으니까 아 저거 분명 우리 집을 저거 감시하는구나. 그때 느껴가지고 아 이거 빨리 떠나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근데 심통이 그 브로커도 내가 자기 브로커가 자기 얼굴을 봤으니까 위험하거든요. 내가 나를 그냥 두는 것이 나를 데리고 나가자 했는데 해산 맥주 공장 거기면은 우리 집에서 한 30분 잘 걸어 내려왔습니다. 근데 연선에서 지금 국경 봉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들어간 걸 눈치채가지고 국경 봉쇄돼서 못 넘어간답니다. 못 가겠다고 브로커들이 다시 집에 들어가라 하는데 이거는 정말 겨우 뚫고 나왔는데 또 들어가라 하니까 근데 밤중에 어디 갈 데는 없지. 그래 할수 없이 집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잡히지 않았는데 그 브로커들이 들어올 때는 잡았거든요. 그렇게 잡히게 되니까 아, 보이 지도원들이 네 명이 친정집을 가택하고 우리 아이는 아이대로 그때 상황에서 산 올렸다 띄운 것 같아요. 내 바람에 속내 바람에 뛰어서 가다가 여권이고 뭐 전화기고 다 하고 이미 전에 준비한 상태니까 그 봉지를 쥐고 다시 올렸다 산으로 올렸다 뛰고 북한 산이란 건 나무도 없으니까 내렸다 이렇게 동네로 내려다 보면은 전지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게다 보이고 조용하니까 보위원들이 나를 때리는 것까지도 다 듣게 된것 같아요. 아이가. 나도 또이 조용한 상황에서 아이가 내려올까 봐 걱정이 돼서 보위원들이 아들이 와온 거 맞지? 하고 소리치는 거 아닙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브로커 왔다 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소리쳤거든요. 내려오지 말라고 아들이 아니라고 계속 소리치고 이러니까 나를 더 때리더군요. 근데 길을 떠나니랄까 제가 아들이 넘어오면서 중국 돈을 바꿔다 준게한 몇천 원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돈을 건사하는 게 여성들이 브래지어 양쪽에다가 이렇게 치우거든요. 제 몸 수색을 합니다. 그래 한쪽에 지금 중국 돈이 나오게 되니까 그걸 회수하고 한쪽 그 브래지어에 있던 중국 돈은 차마 손을 못 대고 한쪽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다라 생각했는지 한쪽이 손안 대고 그것만 몰수하고 그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강 넘느라고 자비를 했던 뭐 내가 약을 달고 있는데 그 약에 그다음에 강 건너오면은 먹을 수 있는 간식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거그 준비를 보니까 벌써 도망하자고 잡들 행기 다 탈로 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데리고 갔더군요. 보위 지도원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장밤을 데리고 있다가 해산 시 보위부장이 직접 나타날 때까지 대기시켰습니다. 그래 시 보위부장이 저를 보고 그러더군요. 너왜저 강변까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냐 하기 때문에 아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정작 사실 아들을 찾아서 떠나려고 했는데 나라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마음먹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래 어제는 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돌아선 길입니다. 이러니까 그 해산시 그 보위부장이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나를 올리치는 척하면서 너희들은 그래도 1%의 양심이라도 있어서 다시 돌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김정은 원수님이 지시가 있었다. 1%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다 용서해주라 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용서한다. 그러나 브로커들은 돈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온다. 그래서 너희들도 당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믿음에 보답하자면은 브로커들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신고해라. 반장한테 신고하든, 보위부 소조원한테 신고하든, 이렇게 해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게 알았습니다. 하고, 회수했던 돈은 해산시 보위부장이 주더군요. 그때 2,000원인가 있었는데, 그 돈을 다시 주고, 전화기 모선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중국에 있으면서 자기 전화기를 충전하자니까,

아이가 떠나게 되고 이 사람을 또 같이 움직였습니다. 우리 그 아이가 사실 내 생각에는 조카 한 명이라도 달고 오고 싶었는데 동거남인이 본처가 여기를 먼저 왔거든요, 한국에.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 달고 오면 아이가 비록 브로커 비용도 다 들여서 남편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동거남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여기 오면 살겠는지 말겠는지 내 사람이라고 장담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는 조카를 데리고 떠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는 그게 아니더군요. 엄마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엄마가 건강이 허락치 않으니까 그래도 동거남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낫고 브로커보다 같이 살던 사람이 나을 거야. 그래 이 사람이 같이 아이가 데리고 떠났거든요. 끌어졌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그런데 저는 북한을 이렇게 해서 탈북하게 되었는데 제가 다시 미끼로 풀리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는 이미 전에 떠났습니다. 깡짜로 중국에서 압록강 내려뛰어가지고 강변에서 그래도 운이 좋았는지 뭐 실제 자기 말로는 믿음이 통했다고 말하던데 그때는 무슨 소린가 했어요. 믿음이 뭔지 뭐 나발을 본다고 이렇게는 생각했는데 아이는 도착하고 그다음에 제가 정작 압록강을 이 사람 같이 지금 그 튜브를 그 넘어서 타고 넘었는데 제가 수영 못하니까 이 사람이 저를 튜브에 올려놓고 압록강을 넘게 됐는데 브로커가 중국에 어디서 나타나게 됐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솔직히 예수님을 북한에서 몰랐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언제 뭐 누구를 믿는다는 거 진짜 살아있는 김씨 자체가 저렇게 우리를 속이고 살았는데 그 누구를 믿을 형편도 못 됐거든요. 북한에서는 실제 자기 가족도 친척도 믿기 힘듭니다. 형제도 또 믿는다 쳐도 그런 말을 아이한테서 들은 소리를 다는 할 수 없습니다. 올케한테도. 올케도 또 한 달이 건너 남이 식구다 생각하고 또 그것도 그거지만은 비밀을 알면은 만약시 법에 잡혀갔다면은 알고 뻗치는 거하고 모르고 뻗치는 거하고 감도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케하고 남동생하고는 일체 비밀로 하고 제 친정엄마한테만 계속 주입을 줬거든요. 근데 중국의 압록강을 차건해서 중국에 도착하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옷이 다 젖은 상황에서 옷을 갈아입을 옷도 없지. 불에 도망쳐 나오다 나니까. 근데 저도 몰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길을 터쳐주세요. 길을 내어주세요. 하면 나는 멋대가리 모르고 사실 이렇게 소리쳐서 불렀거든요. 근데 그 후에 중국 심양인가 도착하게 돼서 아이한테 다 그 소리 하니까 그런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 그래도 그때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믿음이란 건 무슨 개소리지. 근데 그때 아이가 북에 들어왔을 때 집에 있으면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야, 너 여기 들어왔다 잡히면 어쩌려고 그러니? 너도 문제지만은 온 가족이 나뿐이 아니라 친정집까지 다 멸망하게 되거든요. 삼족이 멸살하게 되는데 니 들어오면 어쩌냐까. 어머니, 배가 왜 곧대로 갑니까? 등대를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가면은 다 삽니다. 그때도 나는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반성군승이 한국에 대해서 좀 믿지 못하고 좀 겁이 질려 하니까 아이가 계속 그런 주입을 주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에 대한 효심이 정말 크던 아이니까 다른 형제가 없이 엄마가 불편한 몸으로 사는 게 자기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자기가 아니면은 엄마를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더 죽음을 각오하고 저를 데리러 왔던 거예요. 원래 북한이 목적이 아니고 중국에서 저를 마중하려고 했는데 엄마 모질이 지서하다 나니까 아이를 두 번이나 고생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에는 아이한테 값을 해주는 날이 있겠죠. 아무 짓도 못하고 있지만은 지금 깨어나는 순간은 공부하는 데도 있지만은 저희 아들 맞다나 믿음에서부터 깨어나고 싶어서 그래 무지몽매하게 무턱대고 기도했던 제 인생이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에 도착해서부터 살려주세요 길을 내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가 오늘날에는 한국에 와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도 믿지 못하고 초속해서 살아왔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진짜일까? 그 다음에 제가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한 데는 육신이 온전치 못하다 나니까 오래 앉아있지 못해서 교회 생활에 제대로 참가 못한 것도 구실이라면 구실이지만 좀 믿음이 불충분했던 것 같아요. 12시 새날의 제일 첫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사실 집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집에 모든 TV도 있지 모든 게 다 불순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베란다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비록 교회 생활은 잘 안 하고 있지만 저희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아들은 나쁜 마음 먹어 그런 게 아닙니다. 엄마를 살려내고 싶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어느 날인가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고향에 남아있는 친정엄마 그립고 남동생 가족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과일을 하나 먹어도 그립고 길을 가다가도 뒷모습만 봐도 노인네들 보면 다 친정엄마 같고 좀 체격이 좋고 이쁜 여성들을 보면 다 올케 같고
이렇게 아들이 운전하고 다

저 차에 우리 내 남동생이 타고 다녔으면 내 남동생이 조카를 정말 잘 뒀구나 하고 자랑할 것 같고 정말 북한에 대한 그리움이 정말 너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설날 신정서를 좀 주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또 북쪽을 향해서 그러나 수리문을 열고 나가서 아들이 잡혔을 때는 또 베란다가 남쪽이 있으니까 창문이 있으니까 그쪽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번에는 또 북한 친정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는 출입문을 열고 나가 북쪽에다 대고 옆집이 듣겠으면 듣고 마음대로 해라 하고 또 거기다가 소리치면서 기도했거든요. 어머니 그럴수록 자기 속을 터놓고 엄마 혼자 기도해서 뭘 해. 혼자 나가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교회나 이런 본부 같은 데 가서 엄마 한번 소리쳐서 기도해봐. 마음이 후련해 집에 가는 길에서는. 올 때는 엄마가 아찔해서 집에 떠날 때는 무섭고 긴장해서 갈 수 있지만은 집에 가는 길에는 정말 후련할 게야. 아, 북한을 위한 눈물의 기도로서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비록 교회 생활은 성실하게 하지 못했지만 북한을 위한 저희 마음은 정말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지만 보살것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제 눈물의 기도로 사용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북한을 위한 중보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우리의 작은 기도가 모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비록 심통한 내용은 없지만 저희 사심 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또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계절을 지나면서 때로는 마른 잎처럼 여의고 지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마른 마음의 마당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 또 드려질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시원한 안식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나는 오늘도 안전합니다 고백하며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 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잡초가 우거진 곳에 누군가 첫 발자국을 디디면 길이 시작됩니다. 한 송이의 꽃이 피어 봄의 시작을 알리고요.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면서 숲이 이루어지죠.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그렇게 첫 발자국을 디딜 수 있는 길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봄을 함께 열 수 있는 사람, 숲의 시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원한 생명 그 진리 복음을 들고 메마른 땅에 생기를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할게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않았느냐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주저하는 그 모습 대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오늘도 가는 길목마다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실 그 여정을 기대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피처링의 오영은 씨 그리고 조찬미 씨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그리고 연주 찬송 친구 되신 예수님 두 곡의 찬송 함께 하신 후에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까지 만나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친구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희생과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이 따르지 않고는 참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친구를 새기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각장애인 페퍼라 가수 앤드루 보첼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보첼리는 루치아노 바바로티하고 세상에서 떠난 후 가장 실력 있는 테너 가수로 인정받으며 대중과 가장 잘 소통하는 음악

0: 작가라고 알려졌어요. 누가? 보첼리가.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성악을 전공하지 않고 어려서 사고로 시력을 잃고 아픔까지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타고난 낙천적인 성격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렇지만 음악만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일을 그만두고 레슨을 받으며 노래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나 찾아다니며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 중 우연히 이태리의 한 유명한 가수 파바로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바로티에게 들려준 듀엣 곡의 데모 테이프를 보첼리가 녹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파바로티의 노래를 듣고 보첼리가 자신보다 낫다며 양보하려 했지만은 소속사의 이해관계로 결국 자신이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파바로티는 보첼리의 팬이 돼가지고 자신이 인정한 테너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직접적으로 보첼리를 후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공연에 할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보첼리가 공연하도록 힘써 주었고 세계에 방송되는 파바로티와 친구들이라는 자신 음악회에서도 매년 보첼리를 출연시켰다고 하죠. 파바로티의 후원이 있었기에 보첼리는 실력이 더 빨리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때 보첼리는 장례식장에서 모차르트의 아베 페롬 코르푸스 찬양을 하라 참된 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고 합니다. 파바로티는 보첼리를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도와주었습니다. 최고의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보다 재능 있는 인재를 키우고 알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우정과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보첼리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성악가였다고 합니다. 사실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하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찬송 믿음이 충만한 신도여 다 이리오라 영어 찬송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양 함께 하신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고향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0: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원수도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하신다. 아멘.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의 관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할 때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남북한 지도자들과 주민들이 서로 향한 적대감을 버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진정한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주시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화해의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서로를 향한 총구와 칼날을 거두고 서로를 향한 중보의 손길로 화해와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형제님은 오늘도 고향 땅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보시며 역사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듯한 어두운 밤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빛 가운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더욱 굳건하고 굳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음 통일을 구하는 오늘 화해와 화평과 사랑의 자리를 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새벽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 28년 전 헤어진 동생에게 쓴 언니의 편지 북에 있는 동생 옥분이에게 쓴 언니의 편지 만나봅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28년 전 헤어진 사랑하는 동생 옥분이에게 쓴 편지를 함께합니다. 그립고 그리운 동생에게 전하는 채연자매의 편지, 고향 북한 땅에 있는 동생 옥분이에게 전하는 편지를 바로 만나봅니다.
1: 고향에 있는 동생을 그리며, 옥분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와 헤어진 지 28년 세월이 흘렀구나. 이 언니는 너를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어머니 없이 너를 시집 보내던 그날 많은 눈물을 흘렸지. 그래도 내가 우리 철민이와 금주를 얼마나 사랑하고 도와주었는지 이 언니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 헤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이별이 우리 가족에게 왔지. 언니로서 동생을 위해 단 한 번의 위로의 말 사랑으로 대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그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북송되었을 때 언니 가지 말라고 함께 살던 너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구나. 자식 생각, 너의 생각에 눈물과 고민으로 살던 나에게 사랑의 빛이 찾아왔다. 우리 모두의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사는 이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 사랑이 나 하나의 가정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 이 언니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 언니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 그 어디에 있든 주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기 원하며, 우리가 멀리 떨어져도 마음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천국까지에서 만나기 바란다. 복음 통일되는 날까지 건강하여 너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 함께 이루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또 오늘 이렇게 북한에 있는 동생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후감 아래에 있는 저 북한 땅에 빛을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절망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들도 자유를 누리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그 땅에 성령의 불 지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향 북녘 땅 가운데 사랑하는 동생 옥분이의 마음속에 꼭 자리 잡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채연 자매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28년 전 동생과 헤어진 채연 자매의 동생 옥분이에게 전하는 편지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중에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참 많이 치르게 됩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부터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들도 있죠.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시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오병이어, 오병 그러니까 다섯 개의 빵과 이어 두 마리의 물고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한 문장으로 쉽게 이야기를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 기적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담고 있는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진 유일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복음서를 기록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생각하기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고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무엇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서 또 참조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앞서 기록되었던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왜 다시 한번 더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뭔가 보충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요한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교회를 조금 다녔던 사람들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신 대상, 그 대상이 있다면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던 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에 집중하는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초점은 제자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닌 제자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가르던 제자들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를 젓는 제자들은 지금 신나 있습니다. 왜인지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제자들이 왜 신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쉬라고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동안 제자들은 밤낮 가릴 것 없이 밀려오는 무리들을 섬기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배를 타고 더 이상 사람이 없는 한적한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바다 건너편에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미 바다 건너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사람들을 피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났는데 사람들은 도보로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곳에 먼저 가서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조용히 쉬고 싶었겠어요. 자,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요? 한두 명이 아니라 모인 수가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5천 명의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절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당시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나라에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명절,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 어디에 있던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 예루살렘으로 마땅히 가야 하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반대편인 이곳에 모인 것일까요? 방금 요한복음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밖에는 더 이상 자신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부패하고 형식화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백성들의 장로들, 이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다 건너편인 이먼 곳까지 뛰어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들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입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무리들의 심정과 상황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목자로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양들을 먹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양들을 잡아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그러므로 인하여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들의 목자가 되셔서 이들을 먹이시려고 작정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저 휴식을 취하고 싶진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들었음에도 결국 자기 자신의 쉼과 평안을 구할 뿐이지 않았을까요? 잠깐의 휴식까지 빼앗겼다고 억울해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그들의 얼굴빛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얼굴에는 그들의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얼굴을 보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곳을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성장시킬 기회로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빌립을 콕 집어 질문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나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빌립이 다른 제자들보다 현실적인 판단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현실을 뛰어넘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자, 질문을 바꿔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원하셨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떡을 살 만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시라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걷어서 200데나리온이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그 많은 떡을 구하고 먹겠습니까? 정말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쉽지만 빌립은 결국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일,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으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등을 이것 말고도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옆에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빌립은 어떻게 대답해야 했나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현실적인 판단과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계산이 빠르고 상황 판단을 잘하면 능력을 인정받고 또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은 어쩌면 세상에서 훌륭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립을 자신의 제자로, 또 지금 목자 없는 양들의 목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없이 현실만을 바라보는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부정적인 결론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보다 빌립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기를, 또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콕 집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 시험을 싫어했습니다. 낮은 점수를 맞을까봐 걱정도 많이 했어야 했고, 시험에 떨어질까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학생이 된 저희 아이들을 보니 부럽더라고요. 왜? 나도 시험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심입니다. 시험 자체를 좋아해서 그런

그렇다기보다는 시험을 치른다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시험을 보고 싶다라는 말과 생각은 저도 더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키워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배우고 있으니 시험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이 배우고 성장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주머니 속에 동전 하나 없어도 5천명을 먹이는 상상을 할수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가진 탁월한 현실 감각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이자 목자 없는 양들의 목자인 빌립에게는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우리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그리고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남조선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과 빌립 사이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시몬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그냥 안드레라고 불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이름에 형의 이름이 앞서게 됩니다. 안드레를 부를 때 반드시 앞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혹은 예수님의 오른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자, 그만큼 항상 형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안드레가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화에 살짝 껴들어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이답 없는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현실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릿속을 열심히 뒤지다가 찾은 것이 바로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드레는 구해온 이 오병이어를 들고 믿음의 상상을 펼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 적은 양이지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 되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은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을 모으시고 안드레가 들고 온이 오병이어를 높이 들어 올리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실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들을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동포들을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어떻게 변화시키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 현실을 바라봅시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녹록치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열악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실 일들을 꿈꾸고 상상하며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0: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상상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것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걸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동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9월 13일 주일 날씨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적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3도, 부산이 21도, 목포와 여수가 20도, 서울과 대구, 광주가 19도로 보이고요. 평양 18도, 신의주와 개성, 함흥, 강릉, 대전이 17도, 청진과 춘천이 16도, 강계 13도, 해산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30도, 강릉과 목포, 여수, 부산이 29도, 제주가 2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함흥이 26도, 평양과 춘천이 25도, 강계와 개성이 24도, 청진 22도, 해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흐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주일인 오늘의 날씨까지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 분단의 장벽을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그때 무너뜨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남과 북이 생이별해야만 했던 남과 북이 서로의 두 손을 맞잡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오늘도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9월 13일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40장, 새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통합찬송가 340장, 새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성 성결교회 신윤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로 단잠 자게 하시고 오늘도 새 생명으로 새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욕심에 젖어 사는 자가

0: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하며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삶,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각에서 나보다 주님을 앞세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학계 스가랴서는 포로에서 1차 귀환했을 때 그 같이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학계가 좀 나이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스가랴인데 그 당시에 1차 귀환할 때 총독으로 인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수룹바벨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대제사장으로 그 수룹바벨과 함께 일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예언자 학계와 스가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 고국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가기만 하면 그 무너진 그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께 다시 잘 복원해서 봉헌하겠다는 것이 그 모든 포로들의, 그 귀환한 사람들의 소원이었습니까?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사실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족한 것도 너무 많고 필요한 것도 너무 많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난관에 부딪혀서 한 1년 하다가 중지하고 거의 한 15년 동안 일을 지속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독려하고 그들을 일깨우고 그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고 또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그 메시지가 그 학계와 스가랴에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전쟁의 왕인데 여기 새롭게 오는 왕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의로우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시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오시는데 나귀를 타는 정도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탈 정도로 더 겸손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그 교만한 정복자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던 그런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과는 정반대로 의로우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면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아 시온아 기쁘게 노래 부르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누구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겸손하게 저 마구가

안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래서 메시아하고 이 나귀 새끼하고 이상한 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사자와 어린 양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서로 전쟁을 할 때, 전쟁할 때는 말을 타고 나가서 전쟁을 하지만은 화친을 맺으려고 할 때는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도가 없어.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타고 갑니다. 나귀 타고. 깃발 들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러는데 더구나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그리고는 나아가서, 겸손하게 나아가서 그 다음에 그 조합을 매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 모습은 왕이시면서 어린 나귀. 그래서 무한한 위엄을 갖추시면서 완전한 겸손하신 모습으로, 완벽한 정의를 가지고 계시면서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서 절대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여기 오시는 왕의 삼중 정체성은 의로움, 구원,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오셔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는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 주심으로 복종하신 그 모습으로 그 의로움과 그의 구원과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은 불의하고 정복자로 그리고 교만하게 그렇게 들어오지만은 이제 이 스가랴가 예언한 시점으로부터 5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상기하는데, 그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각 지역에 흩어져 살다 있던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저기 지중해 쪽, 지구로 하려면 테라비브 쪽에 있는 가이시아라의 로마의 그 이제 총독,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의 본거지가 그 가이시아라에 있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에 그 로마 군들이 군장을 갖추고 무기를 갖추고 말을 타고 그리고 악대를 앞세우고 그리고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 서쪽 문을 통과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아, 그렇게 요란하게 들어오는 의미는 지금 치안을 하러 오고 있는 건데, 너희들 혹간 반란이나 잘못된 일 도모하거나 혼날 줄 알아. 위협으로 제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쪽 문으로 그 유월절에 들어오죠. 그런데 저 나사렛 갈릴리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요단 여리고 오쪽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벳바게 그 베다니 벳바게 언덕을 넘어서 이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은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의 것 나귀 빌려 새끼를 타니까, 예수님은 롱다리니까 그 나귀를 탄 것이 아니고 그 다리 사이로 그냥 나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엉거주춤하고 가는데, 저기는 카펫 깔고 오는데 여기는 나뭇가지 깔고, 저기는 배 그 말에다가 안장을 만들어서 씌우는데, 여기는 그냥 한 번도 그 몽해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옷을 그냥 깔고는 그 다음에 그걸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 쪼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정말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역사가 뭘 얘기합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의 그 로마의 행렬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신 그 행렬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인생들을 바꾸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대비되는 모습에.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던 무력한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걸 다 가능하신 분이지만은

0: 그는 자기를 낮추고 낮추고 낮춰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대단한 모습은 물론 우리가 주목하겠죠.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의 삶에 빠져가지고 쾌락에 도취돼서 예수가 왔는지 안 왔는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이미 오셨었죠. 그런데 오늘 9절 그 다음에 10절 이 두 절을 읽었습니다만은 9절과 10절 사이의 그 간극은 엄청난 겁니다. 9절은 예수님의 초림, 이미 오셨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10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사실 구약이 그래요. 구약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도 예언해놨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구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멀리 산을 보면요, 앞에 산, 뒷산, 이게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앞산과 뒷산이 간극이 많이 있는데도 여기서 보면 그 산이 바로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두 개를 한꺼번에 보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가죠. 근데 우리는 구분이 됩니다. 왜?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재림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요한은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메시아죠 있으니, 그의 이름을 충신, 충성이에요. 그리고 진실, 진리예요. 충성과 진리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평화를 누릴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첫 번째 초림하셨는데,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겸손의 왕에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에서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으나 이제 왕권을 지고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것을 이 스가랴서 9장 10절에 예언하고 있고,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인용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선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영광스럽게 오실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오늘 그 스가랴서 14장 20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께 성결한 삶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스가랴서에 이렇게 두 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의로워지시고 구원받으시고 평강을 누리시고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삶으로 담대하게 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공이 765국에 111번, 서울전화공이 765에 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1장, 새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통합 찬송가 31장, 새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0: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1: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9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이죠. 아직 산과들은 가을을 느끼기엔 조금 이른 것 같지만 하늘이 높아졌고요. 아침 저녁 부는 바람은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가끔 눈을 들어 청명한 가을의 하늘도 바라보는 낭만이 있으면 좋겠네요. 날이 덥다고 여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생각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가을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를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열어봅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 후 16째 주일이고요. 교회 예전색은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의 시편 113편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14일 월요일에 토마스 기념 예배당 헌당식이 있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너럴 셔만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다 처형된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를 기리기 위해서 토마스 목사 순교 기념 전도단이 조직됩니다.

가지 기념 사업을 하는 가운데 토마스 목사님 기념 예배당을 건립했는데, 이 예배당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세워져 있던 평양 조왕리 교회를 토마스 목사 기념 교회로 선정하고 교회당을 새로 지었는데, 토마스 목사님의 이름 첫 글자 T자를 본따 T자 모양으로 건립됐습니다. 그 교회 토마스 목사 순교 기념 예배당이 1933년 9월 14일에 헌당 예배를 가졌죠. 그 후 1939년에 일제로부터 외국인 선교사 기념사업 중지 명령으로 교회 이름을 다시 조왕리 교회로 환원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 건물이 자취도 없다고 하는데요. 통일이 되면 대동강변에 토마스 기념 예배당을 다시 짓는 일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날 9월 14일 월요일에 교회 학교 창설자 로버트 레이크스가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관 중에 교회 학교가 있지요. 이 교회 학교를 창설한 분이 로버트 레이크스입니다. 로버트 레이크스는 지금으로부터 291년 전인 1735년 9월 14일 영국 글로스터에서 인쇄업자이며 신문 발행인의 아들로 태어나 유복한 환경 속에 자랐고, 21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이 로버트 레이크스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인쇄업과 신문 발행을 했고, 젊어서부터 복지사업과 감옥 개선을 위해 힘씁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자 계층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주일에 아이들을 교회에 모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학교의 시작이 됐죠. 이 주일 학교 운동은 1780년에 시작됐는데 3년간의 실험 기간을 걸쳐 영국 전역으로 확산됐고, 7년 뒤에는 25만 명의 어린이가 교회 학교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 창설자 로버트 레이크스가 지금으로부터 291년 전인 1735년 9월 14일에 출생했습니다. 같은 날 9월 14일 월요일에 주남선 목사님이 출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인 1888년 9월 14일에 경남 지역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인 주남선 목사님이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젊은 시절 공직 생활을 하셨고 예수를 늦게 믿었지만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뒤 거창읍 교회를 설립하고 평생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3.1운동 당시 거창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그 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죠.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반대운동을 하다 다시 투옥당에 옥고를 치르다 해방을 맞아 석방됐는데, 6.25 당시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다가 1951년 3월 세상을 떠나셨는데, 최근에 정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애국지사들의 묘를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있습니다. 주남선 목사님의 묘소도 대전 국립묘지 로 이장됐는데, 주남선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인 1888년 9월 14일 출생하셨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에는 동노회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1884년 이래로 하나둘 세워지게 된 교회들은 차츰 조직을 갖추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장로교가 한국교회 최초로 노회를 조직한 일이 기록돼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907년 9월 17일 오전 9시에 평양 장대원교회 예배당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노회 창립 노회가 개최됩니다. 당시에는 노회가 하나밖에 없었던 이유로 독노회 또는 총노회라고 부릅니다. 당시 장로교는 선교사님들의 입국이 돼 선교사 공의회를 조직해 지교회의 상회 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됐는데, 교회가 점차 성장하고 부흥함에 따라서 노회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더구나 한국인 목사 후보생 7명이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자 목사 장립을 위한 정치적 과제로 노회 조직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됐던 것이죠. 9월 17일 노회가 열리기 전 예배에 장로교 공의회 증경회장이던 벨 선교사님이 우리는 주 예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이어서 게일 선교사님이 성찬 예식을 집례한 후 당시 공의회 회장이던 마페 선교사님이 노회 성립 취지를 연설하면서 진행됩니다. 노회 참석 인원은 78명으로 선교사님이 38명 그리고 한국인이 40명이었는데요. 동노회 초대 임원은 노회장의 마페 선교사님, 석인은 한석진 목사님, 부석인은 송인서 목사님, 회계는 리 선교사님

등이 선출됩니다. 그리고 7명의 초대 한국인 목사님, 이때 안수받은 7분이 한석진, 서경조, 이기풍, 킬선주, 방기창, 성인서, 양전백 목사님으로 이때부터 장로교회에 한국인 성직자 시대를 열게 됩니다. 또한 한국장로교회는 독자적 7위 조직을 가진 조직교회도 태동되었던 것이죠. 그 독노회 창립총회가 1907년

같은 날 9월 17일 목요일에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88 올림픽으로 불리웠던 서울 올림픽이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 1988년 9월 17일에 개회식을 갖고 일제히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기록을 남겼고 풍성한 화제를 만들어냈는데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올림픽을 통한 선교가 그 어느 올림픽보다 활발했다는 점이죠. 한국 스포츠 선교회가 중심이 돼 운영한 종교관을 통해서도 전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국내 선교 단체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노방전도, 각종 집회 등이 뜨겁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을 솔림픽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솔림픽은 영혼의 올림픽이란 그런 뜻이죠. 그때 뜨거운 열기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 88 서울 올림픽이 1988년 9월 17일에 개최됐었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에는 홀 여사가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수고한 가족 가운데 윌리엄 제임스 홀 의사의 가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홀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평양에 남산현 감리교회, 광성학교 그리고 평양연합기독병원을 세웠는데요. 홀 선교사님은 청일전쟁 때 사상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힘쓰다가 그만 유행되던 말라리아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자 부인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는 일단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에 나와서 평양에 여자들을 위한 병원인 광해여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가 지금으로부터 161년 전인 1865년 9월 19일에 출생했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를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말씀 묵상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가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잇대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사람 잇대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2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며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부터 하냐고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감사는 현재 명령형이고 선불입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는 후불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더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감사 기도는 언제나 무슨 일을 당해도 어느 곳에서도 필요한 호흡과 같습니다. 감사를 멈추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축복을,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주일도 먼저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박신화 콰이어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웃을 수 있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자살을 목격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끔찍한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친했던 삼촌마저 자살을 하자 어머니는 아들인 목사님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됐지만 그럼에도 인생에는 거치지 않는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자녀를 낳았지만 가정 불화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이 목사님은 조지 부트링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진실한 고백과 눈물 그리고 큰 웃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울음과 진실한 고백처럼 하나님은 웃음으로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트라우마들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일상이라는 책을 쓴 프레드릭 뷰쿠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십니다. 그 여정 가운데 눈물도 있고 회개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결국 큰 웃음을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 삶의 모든 짐과 고통을 지고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살게 하소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행복한 미소로 하루를 보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조성문 씨의 찬양으로 준비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 1절 읽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서 주의 장막은 한마디로 교회를 가리키죠. 히브리 원문에서 그런데 장막은 목수용입니다. 이 당시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었고 또 밖에는 이방인의 뜰까지 있었는데 이 모든 공간을 다 주의 장막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 새로운 교회 본당뿐 아니라 들어오는 로비, 라운지, 이런 교육부서실 모두를 다 뜻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을 영어 성경에서는 Your Dwelling Place라고 했습니다. 주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라고 했어요. 이 시인에게 교회가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것은 꼭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이방 제국에도 왕궁들도 시설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임재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성막에는 주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고 쇠약합니다. 이거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정신이 뻥 나갈 정도로 그리워했다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을 건성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마치 첫사랑에 처음 빠진 소년처럼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건물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이 공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랑했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벌써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르죠. 지금 시인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어. 이 시인은 성전에 밤낮 없이 오는 사람인데도 그리워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나가면 차 몰고 나가는데 벌써 그 다음 주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리워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성전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키에케콜이 말하기를 이 세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종교인은 눈에 보이는 의식과 건물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 좋은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 아닌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가슴이 뛰는 그런 열정이 아직도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름질할 것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부르짖다 히브리어 라나는 기뻐 외친다는 뜻이면서 슬플 때 탄식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나올 때 우리는 인생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밝은 햇살이 비칠 때나 비바람이 칠 때나 상관없이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 앞에 안겨서 웃고 슬프면 슬픈 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울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주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뜨거워지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나 제비는 보잘것없는 미물입니다. 그런데 집이 없을 때는 얼마나 불안하고 어디서 잡아먹힐지 모르는 그런 외로운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것은 마침내 집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도 집이 있는 사람은 방랑자가 아닙니다. 집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입니다. 근데 참새가 주의 제단에서 자기 보금자리를 얻었다. 영어성에 보니까 found a home. 마침내 안착했다는 뜻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참새같이 외로운 영혼들이 마침내 안착할 수 있는 집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 얼마나 성취했냐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이제 집으로 돌아오겠니? 이걸 물어보십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허함이 모든 인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영혼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목마름의 마지막 대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세상에서 얻지 못한 사람들이 하늘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는 집을 나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영원한 집을 찾아올 수 있게 해주는 브릿지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제단에서 참새가 제집을 얻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많은 시설이 있는데 하필이면 주의 제단이라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제단은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곳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들이 그냥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서 그 제단을 통해서 탕자는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집을 떠나던 탕자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도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교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5절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부터는 말씀의 세팅이 성전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 길가로 나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을 영어 성경에서는 whose hearts are set on pilgrimage,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순례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었고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천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컫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바로 셀레스티얼 시티, 천성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을 떠나 누리는 어떤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가장 나은 문지기의 영광이 훨씬 낫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이렇게 하늘나라 중심으로 바뀐 사람은 돈이 절대 가치라고 믿는 세상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돈을 벌고 씁니다.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화는 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는 달리 교회 와서 뭐 내가 무슨 명품을 가졌네 이런 거 하면은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치관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례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6절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는 그야말로 고통의 눈물을 빼는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이 고난 부딪히게 되는 이 굴곡의 여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우리가 어린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막 울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앞으로 지 살아갈 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서러워가지고 막 눈물이 터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때 터지는 눈물은 가장 가벼운 눈물이죠. 살아보면 정말 우리는 배신에 부르르 떠는 눈물도 있고 실패와 좌절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배고픔의 눈물 이런 것들을 수없이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도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여기 보니까 지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Pass through, 머무르지 않는다. 시편 23편에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는 없지만 Pass through, 지나갈 것이다. 마귀는 너는 여기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지나갈 것이다.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정신을 차려라.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쓰러지지 않는 것은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순례자의 여정에서 철로역성에 보면 그것은 말씀의 샘이었어요. 처음에 멸망도시를 떠나게 된 것도 크리스천이 말씀을 읽으면서부터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된 십자가 앞에서도 두루마기 말씀을 받았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무서운 마귀의 공격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도 그는 말씀의 검으로 살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꿰뚫고 나올 때도 시편 23편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살았고 절망 거인 감옥에서 절망해서 죽기 일보 직전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떡은 우리의 육을 살리지만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잖아요. 교회는 풍성한 말씀의 꼴로 성도들을 살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순례길 여정에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다른 길을 찾지 말고 말씀과 기도, 믿음의 정도로 돌아와야 돼요. 거기에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샘을 먹고 우리는 순례길에서 휘청하다가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휘청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택할 때마다 그 고갯자락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터졌어. 어려워도 주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오아시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더 얻는다는 말이 이 사람이 지칠 줄을 모른다는 거죠. 희한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길을 가면 갈수록 힘이 더 줄어들어요. 약해져요. 나중에는 탈진돼서 쓰러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정반대로 가면 갈수록 쌩쌩해지는 거죠.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더 펄펄하게 뛰는 선수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중간에서 계속해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푹 쉬어서 새 힘을 얻는다고요? 아니에요. 하와이에 휴가를 가서 새 힘을 얻어요? 아니. 여호와를 앙망했기 때문에 새 힘이 나온 거지. 먼 길을 떠나온 순례자들이지만 힘들었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앙망할 때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순례길에서 역경을 만날 때마다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아, 또 새로운 위기가 왔구나. 하나님이 이를 넘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겠구나. 기적 기적 하는데요. 기적은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승리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승리가 있는 거죠. 위기가 왔잖아요. 기적이 옆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힘을 주실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우리는 어제를 살았어요. 뒤돌아보면 이거 어떻게 살았나 싶죠. 오늘은 또 오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을 이길 수 있는 새 은혜가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육체는 휘청휘청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다. 순례길 여정을 통과하면서 크리스천이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고난의 순례길을 갈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하세요.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한참 돌아보면은 내가 생각보다 훌륭해져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make it a place of springs. 순례자들이 그곳에서 샘물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들어섰을 때는 메마른 땅이었는데 그들이 떠날 때에는 샘물을 남겨두고 가서 그 다음 오는 순례자들이 먹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죠.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사역이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우리 교회 가장 훌륭한 순장들은 자기가 가장 많은 실패와 아픔을 견뎌낸 순장들이에요.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그들의 고난이 사역이 되었어요. 그들의 실패가 지혜를 만들었어요.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그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메마른 땅을 이겨낸 그 간증을 그 다음 순례자들에게 은혜의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는 고난을 은혜로 극복해서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은 상처를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한 거죠. 재해석하니까 이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간증과 찬양이 됩니다. 철로 역정에서 순례길 곳곳에서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크리스천에게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미국에 들어갔을 때도 간증해달라고 그랬고 크리스천과 신실도 걸어가면서 계속 간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간증이 희한한 게 듣는 사람도 은혜 받지만 하는 사람도 은혜 받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끝없이 간증으로 서로에게 힘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최근에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난 간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간증이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순례자들에게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다고 했어요. 이른비는 팔레스타인에서 파종기인 9월 중순부터 10월경에 내리는 비인데 건조기 동안에 딱딱해진 땅을 촉촉하게 적셔줘가지고 씨앗을 파종할 수 있도록 완전히 환경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비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도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가 그냥 메마른 땅에 땅을 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비로 축축하게 적셔주셔야 은혜가 터지는 거죠. 세상 사람도 열심히 하고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이른비를 내려주세요.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다른 거죠. 근데 희한해요. 몸은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 거예요. 우리는 고난받았을 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순례자들이여 너희들은 눈물골짜기로 지나고 있지만 실은 복받고 있어. 여러분 순례의 길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고난 속을 지나고 있다고 해서 저주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인 모르는 복이 있어요. 고난이 축복의 기회로 바뀌는 거지.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젠슨 프랭클린 목사님은 한번 설교하면 그 교인들만 해도 수천 명이 설교를 듣고 또 미국 전역으로 TV 방송이 나가고 책만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굉장히 영향력이 큰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참 자기 대학생 딸이 속을 썩이던 때가 있었대요. 부모한테 너무 반항해갖고 기숙사로 강제로 가서 데려오면 또 집 나가고 연락 끊고 집 나가고 일방적으로 남자친구랑 결혼해놓고 혼인신고하고 결혼 통보하고 이런 일을 막 하면서 부모는 너무나 목사님 딸인데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교회는 계속 성장했대요. 사역은 계속 부흥했다는 거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딸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고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연한 마음을 통해 더 큰 부흥을 일으키셨고 나중에는 그 딸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몸은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해는 우리 모든 힘을 공급하는 에너지고 방패는 모든 악한 공격을 막아주는 보호장치예요. 하나님이 순례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고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설마 자기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문제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서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님은 지금도 주고 계세요. 다만 지금 우리가 좀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 축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 속에 있어도 은혜는 계속 임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축복이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고 몸도 확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도깨비 방망이 믿음이에요. 성도의 축복은 오히려 고난이 꺾을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몸의 병이 아직 낫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아직 많이 어렵지만 무너진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교회에 꼭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사업하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셨어요. 한국에서 사업하다 보면 정말 특히 CEO는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인 되시는 분이 너무 속이 상하셨는지 목사님 저 남편 감옥에 가니까 성도들 볼 면목이 없어서 당분간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지. 저한테 혼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어려울 때 그건 마치 환자가 나 몸 나을 때까지 병원 안 오겠다 그런 건 똑같은 거다. 어려울 때 교회 안에 들어와야지 뭔 소리냐. 아무래도 이분이 정신교육이 덜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남편분 재소자 면회를 신청했어요. 가가지고 부인 데리고 가고 남편 앞에서 이럴 때일수록 집사님 교회에 붙어 있으셔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남편분이 거기 계시는 동안에 제가 그냥 매주 설교문을 편지로 넣어드렸어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든든한 교회 일꾼이 됐는지 몰라요. 지금은 저한테 고마워하시죠. 목사님 그때 제 손을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좌천되고 아프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튈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땅끝까지 가서 여러분을 지켜볼 텐데 그럴수록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때 교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고난 중에 위로하고 격려하며 가기를 원하세요. 힘들 때일수록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죠. 4절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뭐겠어요? 늘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주의 집에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붙어있는 자들,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들에게는 항상 찬송이 있을 거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찬송하면요 마귀가 떠날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순례자의 여정은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의 찬송시라고 서두에서 말했는데 이 고라자손이 자기들만 좋으라고 이 찬송시 썼겠어요? 자기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고백을 들려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철로역정도 보면 크리스찬이 천성으로 입성하고 나서 제2부가 있어요. 크리스찬의 아내와 내 자녀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순례길을 또 떠나요. 개인의 구원이 가족의 구원과 연결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철로역정 2부에 읽어보면 이 가족들이 천성으로 가는 여정은 아버지 크리스찬이 간 길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먼저 간 믿음의 영웅 아버지 크리스찬의 명성이 사방에 퍼져 있어가지고 순례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나와가지고 너 크리스찬 패밀리냐고, 나 너의 아버지 안다, 따라와, 그러면서 도와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끌어주고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가면서 막 너무나 많은 대적들과 싸워놨기 때문에 아버지 때는 간신히 살아남았던 대적들을 이 자녀 세대에서 완전히 정복하면서 전진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2대, 3대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믿음의 3대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 할아버님이 장로이셨고 우리 아버님이 목사셨는데 우리 할아버님 아버님 때는 한국이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0: 힘들었습니다. 그때 목사 장로가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분들의 눈물에 목회 여정이 있었으니까 저는 저 공으로 먹고 가는 게 많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닦아놓은 길로 전진하며 승리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훨씬 더 쉽게 은혜롭게 세계복음화의 길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때도 교회를 떠나지 말자. 서로를 격려하며 이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신일교회 이진구 목사님입니다.
1: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대한민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별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다시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라에서 백두,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곳곳을 비추고 드높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은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만 잘 믿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손에 없는 것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아주 작은 문제에 온 마음을 빼앗겨 이미 누리고 있는 수많은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곤 하는데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얻는 이 소소한 일상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순간이 나를 향한 주님의 깊은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을 둘러싼 작고 소소한 기쁨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불평의 시선을 거두고 은혜의 눈을 활짝 열 때 마침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풍성하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세계적인 문학가 찰스 디킨스는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불행보다 현재 누리고 있는 수많은 축복에 대해 먼저 감사해야 한다.

감사의 힘의 저자 데보라 노블은 감사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며 감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엄마, 아빠 다음으로 고맙습니다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품기까지는 0.3초의 시간이 걸리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뇌에 전달되면 시상하부에서는 마음에 안정을 주는 물질이 나와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감사의 인사를 두 번만 해도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할 때와 웃을 때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셋째, 우리 근육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이완되고 체온은 마음이 안정될수록 올라가는데요. 감사를 표현할 때 근육이 이완되고 체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라는 감정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지나온 날들은 감사한 일들의 집합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숨쉬듯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의 절반은 칭찬이고 행복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의 절반은 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행복한 삶과 직접 연결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감사의 조건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감사는 평소와 달리 특별하고 좋은 일에 대해 표현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뭔가 대박이 터지는 경우에만 감사한다면 감사할 일은 찾기 어렵겠죠. 오히려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서 느끼고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의 시작은 기적이었는데요. 만나는 밤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모양은 가시 같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 하고 말했는데 이 표현이 곧 만나의 뜻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가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 백성들은 감사를 잊고 오히려 불평을 했죠. 이 이야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는 그만큼 숨겨진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하다라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 기적을 발견해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물 한 잔을 마셔도 나무 그늘 안에 쉬고 있어도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감춰진 기적을 찾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저희를 불 속에 던지신다고 해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의 불타는 화덕에서, 아니 그보다 더한 불구덩이에서도 능히 저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왕이시여, 저희에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명한 우상 숭배를 거절하자 왕은 불타는 화덕에 던지겠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평안을 앗아갈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길 바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평안이 밖에서 안으로 온다고 생각하지만 평안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두려움과 걱정이 제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믿음과 평안을 지키십시오. 불 속을 걸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 계실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해를 입지 않고 나올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붙들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화가가 자신의 제자에게 온통 캄캄하고 칙칙한 물감만 칠해진 도화지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제자는 의아해하며 어둡고 볼품이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화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어두운 바탕 위에 몇 가지 밝은 색채를 덧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도화지에는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별빛의 명작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두운 바탕이 없었다면 이 별빛의 맑고 찬란함도 결코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이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도화지 위에 그려지는 하루하루 역시 이와 참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세상은 화려하고 성공적인 순간만을 축복이라 부르지만 우리가 걸어온 캄캄한 시간과 눈물의 골짜기조차도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내 삶의 도화지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조각을 주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요? 뜻을 모를 시련까지도 아름다운 은혜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좀 밝은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어두운 편이십니까?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타고나기를 어두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평생을 늘 불안하고 신경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만은, 적어도 석 달 동안만은 무조건 기뻐하겠다고요. 그리고 물론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냥 기뻐하기, 무조건 기뻐하기를 실천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매일 적어내려갔습니다. 그 변화는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이 되었어요. 저자인 마이크 메이스는 그에게 나타난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기를 결단하고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니 진짜 실제로 기쁨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 하다 보니 그 기쁨은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따라해보고 싶은 실험이죠. 기쁨을 선포하고 또 사람들과 나누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옹기장의 찬양으로 오 이 기쁨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죠.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방송국에 늘 얼굴에 기쁨 가득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늘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기뻐할 수 있냐고요. 함께 있으면 주변도 같이 환해졌거든요. 비법이 궁금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아유,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찡그릴 수 없습니다. 감사하니 기뻐할 수밖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다. 우리의 기쁨에 찬 얼굴은 전도 편지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기쁨 잊지 않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날,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오벳의 찬양이고요. 소프라노 한경미의 찬송가 이어집니다. 오신실 하신

시편 146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으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함께하고 오셨고요. 주민 된 사람 일어나 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벅찰 때가 있지만 다윗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진실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선포하고 또 나누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쉬빌 솔리스트의 찬양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닝 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욱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본문으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든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개역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왜 신방을 갔냐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자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자가 있으니까 그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신방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들을 다 빼빼고 광내고 구두 닦고 내구다에 메고 멋지게 무수 발라서 세워놓고 누구 앞을 지나가게 해요?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해요. 먼저 엘리압 큰형이 딱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놀라요. 우와, 역시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멋진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 숨겨두셨다니 하면서 양각 뿔에 있는 기름을 갖다가 그에게 붓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사람은 뭐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하면서 통과. 두 번째 산마가 딱 지나갑니다. 두 번째도 너무 괜찮아요. 야, 괜찮은데 역시 하나님이셔 하고 또 기름을 부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통과. 둘째도 통과, 셋째도 통과, 넷째, 다섯째, 여섯째 통과, 일곱째 통과, 다 통과해버렸어요. 이제 다 통과했어요? 없어요? 예? 사무엘이 이상해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이세한테. 이세야, 너 아들 이게 다야? 근데 이세가 뭐라 그래요? 한 명 있긴 한데 아직 어리고 거시기해서 지금 들에서 누구 양을 친다고요? 형들의 양을 칩니다. 이 양들을 갖다가 맡길 사람이 없어서 막내한테 다 맡기고 오늘 이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빨리 가서 당장 데려와라. 그랬더니 데려가서 데려왔더니 아직 어린아이가 오는 거예요. 냄새나고 양치다 와가지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 어린아이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마음이 어땠어요? 딱 들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합한지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다윗의 매력을 저는 가장 큰 매력으로 뭐를 뽑냐면 다윗은요 순진성. 다윗은 뭐였다고요? 다윗의 최고의 매력은 순진함인 것 같아요. 순진함. 저와 여러분도 정말 순진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인사해봐요. 신앙생활이 힘드신가 봐요. 얼굴 보니까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뭐 잘못하고 뭐 해도 그냥 술 한잔 먹고 괜찮아 괜찮아 탁 꺾어버리고 풀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대. 성경에 보니까 뭐까지 싸워요?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아, 왜 그런가 봤더니 아, 교회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싸워요?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우리는 그걸 아니까 이제 알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왜 다른 종교는 이단이 없는데 왜 기독교만 이단이 이렇게 많을까요? 아니 다른 종교 이단이 어디 있어? 사이비는 있어도 이단은 없어요. 사이비는 갔다가 이런 거예요. 석가모니도 믿고 공자도 믿고 맹자도 믿고 마리아도 한꺼번에 다 믿는 거 사이비예요. 한마디로 이상한 짓 하는데 건전한 종교라고 하는 데서도 다른 데는 다 종교들을 보면은 이단이 없어요. 다 인정해줘. 다 인정해줘. 너희 믿고 천국 가고 우리 믿고 극락 가자고 다 인정해줘. 큰 집 작은 집 해. 그런데 기독교는 이단이 이렇게 많을까? 왜 그런다고 그러세요? 왜 기독교만 이렇게 욕을 먹을까?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욕하나가요? 사람들이? 다른 종교는 욕 안 해요. 욕할 필요도 없어요. 왜? 다 같은 거니까. 근데 기독교만이 참 진리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되어질 대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어질 하나님의 예언대로 지금도 이 지구는 움직이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갖다가 불로써 태우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되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예언은 아직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야, 이럴 때 오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옆 사람한테 이제 조금 더 버팁시다. 언제까지 버티면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만 버텨요. 언제까지 버텨요? 주님 오실 때까지만 버텨요. 오실 때까지만 버팁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기상이변에다가 지진이 계속해서 그냥 천체의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때의 기독교가 힘든 이유는 바로 말세 심화를 향해서 예언대로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하나님 말씀 좀 듣고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고 근데 이게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믿어지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믿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와 있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아니 내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오늘 이 말씀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받아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사람은 껍데기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다윗의 매력은 뭐였을까? 몇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좋아하고 신뢰한 사람. 하나님을 갖다가 뭐 했다고요? 최고로 좋아하고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사람 보고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 누구를 봐야 돼요?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사람 신뢰하면 넘어져요. 사람 신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두려워하고 최고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람들의 눈은 두루 떠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자, 골리앗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니까 어머 저렇게 큰 키, 어머 저렇게 큰 창, 나가자마자 찔려 죽겠다. 그런데 다윗의 눈은 달랐어요. 다윗의 눈은요, 어이구 엄청나게 키가 크네. 오메 저 큰 이마, 와따 이마도 크네. 아무데나 던져도 한 방에 맞겠다.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다윗의 생각이에요. 또 다윗은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한 거예요. 자기와 골리앗을 비교하면 덜덜 떨지만 하나님은 골리앗과 누구를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는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서 죽이리라. 내가 너를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은 인간이 만든 것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물맷돌로 할렐루야.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오늘 너를 죽여 공중의 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멋진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바로 누구를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완벽했어요? 완벽하지 못했어요? 완벽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다 완벽하지 못한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다윗도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도 완벽하지 못했죠. 하나님은 뒤끝이 길으셔. 뭐가 길러요? 하나님이 뒤끝이 되게 길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갖다가 그렇게 우리아를 범한 것을 갖다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써놨냐면 마태복음 1장 6절에 써놨어요. 다윗은 누구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고? 그러면 이제 솔로몬은 어땠을까? 평생 살아가면서 사생아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다윗을 쓰셨고 솔로몬을 쓰셨을까? 부족하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왜? 부족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에 그냥 뭐든지 딱딱 되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아픔을 주실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배반할 것도 아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갖다가 사랑하셨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하지 말으라고? 교만하지 말으라고. 아니 하나님 막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막으실 수 있죠? 아니 우리 아이를 갖다가 없애버리든지. 아니 우리 아이 아내를. 그럼 너무했나? 우리 아이 아내를 갖다가 왜 시집보내버리든지. 아니면 그날 그 거리지 않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날 다윗을 바쁘게 만드시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시고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 미리 좀 보내면 안 돼,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의 어떤 의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다윗이 궁에 평안히 거한 때에 다윗이 범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무너지게 만드실 때도 있다. 그러면 무너질 때 확 무너지고 무너질 때에 짓밟을 때에 팍 짓밟히고 나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하나님만 섬겼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일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쓰신다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쓰신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최고로 좋아하고 그런 다윗과 같은 신앙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고라의 시편에 보면은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다윗은 성전을 생각했어요. 성전을 생각해서 마음이 쇠약해졌대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성전을 생각했어요. 다윗은 잘 나갈 때도 성전을 생각했어요. 사무엘 하서 7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집은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어디에 있도다? 휘장 가운데. 잘 나갈 때나 안 나갈 때나 힘들 때나 그는 모든 것이 생각이 다 어디에 가 있었다? 성전에 가 있었다. 여러분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열심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켰도다 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성전을 사모합시다. 성전을 오고 싶어 합시다. 성전을 그리워합시다. 성전에 투자합시다. 성전을 갈고 닦읍시다. 성전을 사랑합시다.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내가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성전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교회, 내 목자, 내 사명. 이것이 정확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내 교회, 내 목자, 내 사명. 이것이 정확치 않은 사람은 아직도 구걸신자예요. 구걸신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가서 닦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전이 있어야 그 사람은 바로 된 성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엄청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평생에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짓고 싶어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가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내게 좋도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지만 그러나 마음 있는 것이 좋도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그에게 복을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그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를 구하라고요? 평안.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가 늘 정신이 없어. 사탄이가 대목장을 봐.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다면 나 한 사람 죽읍시다. 나 한 사람이 죽어서 교회가 평안하고, 나 한 사람이 죽어서 목사님이 평안하고, 나 한 사람이 죽어서 성도들이 웃을 수 있다면 나 한 사람 죽읍시다. 그게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라면. 아, 누구 한마디 들으면 잠을 못 자. 밤새도록 잠을 못 자. 앉아요. 그럴 때 죽어버려야 돼요. 나 한 사람 죽어서 교회가 뭐 할 수만 있다면. 평안할 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치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을 원한다면 똑같으니까 싸운다라는 말처럼 나 한 사람이 죽으면 다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내가 물질이 없어서 많은 것을 못하더라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많은 것을 못하더라도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를 구하다? 평안을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평안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평안을 구하는 자요. 이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앞길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가 늘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평안을 찾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애우라고 하신 말씀 있죠?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자,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못 봐요. 여러분, 주를 못 보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주를 못 보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주를 못 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를 볼 수가 없대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알았죠? 이웃으로 더불어, 형제로 더불어, 친구로 더불어, 원수까지 더불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를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의 가정도 늘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 사람이 됐을까요? 세 번째로 한번 따릅니다. 찬송의 사람. 무슨 사람이라고요? 자, 우리가 시편 23편 같은 데도 보면 다 찬송시죠? 여러분 시편은 다 노래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읽다 보면 셀라라는 말이 단어 있죠. 셀라. 가로 열고 셀라. 셀라의 무슨 뜻이에요? 소리를 높여서 노래를 부르다. 이런 노래예요. 셀라. 알았죠? 그러니까 이 노래예요, 노래. 우리는 이 시편 23편 노래처럼 이 다윗이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노래를 참 좋아했는지, 찬양을 좋아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이 너무 찬송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찬송의 사람 됩시다. 악기 치면서, 춤추면서, 속어치면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겁나게 좋아하는데, 수금도 잘 쳤어요. 수금을 쫙, 그죠? 수금을 칠 때에 사울의 악기가 탁 떠나가기도 하고. 다윗은 여러 찬송의 사람이에요. 찬송은 목동이었지만 악기를 들고 다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끝까지 찬송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하서 6장 14절에 법궤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배의 옷을 입고 춤을 추니까 바지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홀라당 벗게 되어버렸대지. 뭐가 나왔을까요? 엉덩이가 보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그때 왕녀였던 사울의 딸이 미갈이 밖에서 쳐다보다가 그거를 봤어. 그러면서 한마디 했죠. 왕이야! 왕이 오늘 계집종 앞에서 속살을 들으려. 아이 창피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나는 뛰놀리라.
계집종 앞에서라도 나는 그래도 나는 뭐하리

0: 아니라 어린아이 되자고요. 다윗의 순진성. 그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완벽해 보여요. 한번 해봐, 시작. 아, 너무 완벽해 보여요. 좀 머리도 좀 조금 흐트러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여기다 뭐 하나 붙여놓고도 먹고, 밥도. 너무 완벽해 보여요. 김도 하나. 가끔 꼬춧가루도 이빨에 끼기도 하고,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좀 망가지기도 하고, 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인간적이지 않아요? 너무 완벽한 것보다는 조금 내 수치도 좀 보여지고, 내 연약한 부분도 좀 보여지고, 그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안 보일 수가 없더만, 저절로 보이더만. 주기도문도 그냥 두 번이나 한 걸 갖다, 벌써 세 번이나 했어요. 주기도문을 갖다 몇 번 했다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주기도문 했는데 또 해. 두 번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했어. 몇 번 됐어요? 아, 그러면 그건 안 되지만, 그런 건 안 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괜찮아요. 아직 쓸만해요.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몸에 좋은 표현이 이거래요.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해봐요. 자, 수고했다. 괜찮아. 잘했어. 해봐요. 참 잘했어요. 여러분 칭찬받을 만해요.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쉬지 않고 변함없이 자, 이렇게 교회에서 순서에 따라서 청소할라 밥할라 얼마나 고생했어요. 여러분 참 잘했어요. 그죠? 여러분 위로 받을만 해요.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오늘도 그 사랑을 마음껏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내 곁에만 있어줘요. 뭐만 하라고요? 내 곁에만 있어줘요. 아무리 힘들어도 있을 때 좋은 거예요. 떠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그냥 눈이 그냥 이렇게 갔어. 이렇게 보니까. 아니 옆 사람만 좋아하지 말고 뒷사람도 좀 좋아하고 앞사람도 좀 좋아하고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눈에 띄네. 자,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한번 해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뜻을 다 이루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마음껏 펼치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962-962-222번 광주 세임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제목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절에 오늘 본문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원이죠. 그냥 소원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다 소망이 있어요. 대부분 다 물질 풍성하고 또 자녀 잘 되고 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내가 소망한다고 얻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리고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 소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면 하나님은 이것들을 덤으로 선물로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애기 잘 낳고 뭐 이런 것들이 소망이다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뭔 차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소원이 달라야 돼요. 소망이 달라야 돼요. 그 소망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망을 갖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입고 쓸 것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의 소망이에요. 바울은 뭐 애기 잘 낳고 큰 교회 목회하면서 평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소망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나의 소망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원이 온전하게 제대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 첫째,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18절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전파된다. 나는 이것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 첫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임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에 온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12절부터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하는